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정이라고 하죠. 사랑은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지만 정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고요. 다투고 화해하고 기다리고 걱정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야만 만들어져요. 정 중에서도 미운 정과 고운 정이 있고 그 중에서 고운 정보다 더 깊은 게 바로 미운 정인데요. 고운 정은 서로 좋은 모습만 보면서 생긴 거지만 미운 정은 다투고 미워했다가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몇 번이나 통과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끈끈한 법이죠.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정든 사람과 정든 일터가 있어서 행복한 아침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8월 4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요. 미운정 고운정 나미의 미운정 고운정 함께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정이 없다면 얼마나 사는 게 각박하겠어요. 사랑이야 뭐 순식간에 빠졌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정은 그렇지가 않죠. 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정 덕분에 웃으면서 그렇게 모두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최명희님께서 현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편이랑 매일 투닥거리며 싸우다 나도 모르게 미운 정이 들어서 사랑보다 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숙자님께서는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게 친구와 정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같은 장녀 같아요. 오, 항상 9시만 되면 현미님과 러브레터 식구들과 정 나누고 싶어서 출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숙자님 고마워요. 아 거기에 또 된장 고추장이 들어가는지 몰랐네요. 정 들죠. 네.

두 분, 최명희님, 박숙자님 두 분에게 모두 시원한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휴가 얘기도 좋고 일터의 이야기도 좋아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속 터지는 이야기, 하소연 뭐든 다 좋습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와 여러분의 애창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높은 음자리에 나 그리고 별 박중만님 박종만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시고요. 5158님께서요. 현미님 친정집에서 참깨 찌고 있는데요. 저는 더워 죽겠는데 엄마는 허리도 안 펴고 찌고 계시네요. 현미님이 박호선 여사님 물 드시고 하라고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또 이런 작업들 하시는데 어머니 물 드셔야 돼요. 박호선 여사님 물 드시면서 좀 시원하게 간간이 찬바람도 좀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셔야 합니다. 너무 더워요. 5158님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3895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여기는 경주 성동시장인데 오늘 떡집 오픈해서 새벽 4시에 나와 수십 가지 떡 만들어 오픈 기념으로 무료 떡 시식회 하고 있어요. 운 좋게 재래시장 안에 점포를 얻어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떡집 찾아 맛난 떡 맛보시고 장 구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떡집 새 출발 화이팅 해주세요. 경주 성동시장이요? 네. 경주에 계신 여러분들 성동시장 안에 오늘 오픈 떡 시식회 하신답니다. 가서 맛있는 떡 드시고 3895님 떡집 번창하기를 제가 기도 드려드릴게요. 어제 저도 떡 선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떡. 떡 선물 받으면 좋아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또 꺼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새 출발 화이팅!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임형수님께서는요. 와우! 송도로 2박 3일 휴가 간답니다. 오호! 일정 잘 조율해준 가족들 아주 고맙네요. 애들이 30이 넘어도 아직 출가들을 안 해서 살림은 힘들어도 이런 재미 덕에 산답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면 이때 놀아야죠. 네, 휴가 2박 3일 송도로요? 송도 맛집 또 좋은 카페들 다니시면서 즐거운 시간 자녀분들하고 네, 자제분들하고 함께 가시나 봐요. 임형수님 좋은 시간 되세요. 저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요. 3325님께서 금과은의 긴 세월 청해 주셨어요. 좋죠. 정기섭님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 오, 좋아요. 네, 아주 달달한 노래인데요. 네, 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316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손바느질에 푹 빠져있는 48세 꽃순이입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옷감 고르다 보면 꽃무늬가 많아요. 생화는 아니어도 아니라도 옷감에 그려진 꽃을 보면 마음이

가득 찹니다. 앉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앉아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무더운 여름도 행복합니다. 아, 손바느질이요. 그 막 조각조각 이어서 조각보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네, 뭐 이 손가방도 만들고 그러던데 4316님 이 뭐죠?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꽃무늬로 아기자기하게 네, 좋아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8285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친절하신 수 간호사님과 정성스런 간호사님의 호의를 받으며 골절된 다리 치료받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미웠던 사람들과 정들었던 사람들이 보고 싶네요. 얼른 나와서 지인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 아니요. 골절. 아이고, 그거 진짜... 엄청 힘드실 텐데, 네. 얼른, 빨리, 네, 나으시길 바라고요. 도넛 세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 수간호사님과 또 간호사님들과 함께 드세요. 1338님께서는요, 현미님, 요즘엔 더위를 즐기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오? 더위를 즐기지 않으면, 네. 저는 울산에서 미화원 일하고 있어요. 와우. 닦을수록 반짝반짝 깨끗해지는 아파트 관리가 쉽진 않죠. 티셔츠를 하루 3장씩 갈아입어도 물에 적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 열심히 한답니다. 응원해주세요. 아,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1338님. 이렇게 더운 날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이게 아, 티셔츠 3장을 갈아입어도 그쵸? 일하시는 동안은 계속 땀이 나죠. 물 자주자주 드시고요. 뭔가도 또 점심이나 드실 때 좀 짭짤하게 드셔야 돼요. 치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함께 드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설마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를 어제 말씀드렸죠?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라고. 정말 이럴 땐 물 자주자주 드시고 그래야 합니다. 5697님, 1712님,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 청해 주셨어요. 아, 한영숙님께서는 김현자의 진정인가요?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전민경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49세의 돌싱으로 현재 74세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다음 우울증까지 같이 오는 바람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케어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커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원래 엄마랑 저는 부산에서 계속 살았는데 8개월 전 지금의 경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경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은 친언니 때문이었어요. 네 혼자 엄마 돌본다고 많이 힘든 거 안다. 차라리 이참에 내가 사는 경산으로 이사 오면 아무래도 내가 가차이 사니까 네 혼자 간병하는 것보단 훨 나을 기다. 그렇게 언니의 말을 믿고 정든 부산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경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사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언니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언니도 일을 하다 보니 옆에 살아도 항상 바쁘고요. 주말 부부다 보니 주말이면 형부가 사는 경기도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엄마가 병원 갈 때만 언니 얼굴을 보고 있어요. 물론 언니 입장도 이해합니다. 저와 다르게 가정이 있으니 그렇겠지 생각하면서도 저는 직장까지 관두고 지금 하루 종일 엄마 간병만 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나 혼자만 독박인 건가? 하는 울컥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는 대중교통도 부산보다 원활하지 않아서 마트나 병원 가는 것조차 많이 힘들고요. 제가 아직 지리도 잘 모르고 아는 친구 하나 없으니 허허 벌판에 그냥 버려진 기분입니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사 온 것은 아닌데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자꾸 생겨서 괴로운데요. 제가 혼자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신 엄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는 요양원에 가도 된다. 네 혼자 애쓰지 마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이 말을 되뇌이고 있어요. 이건 독박 돌봄이 아니라 엄마랑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 사는 게 행복한 일상이야. 매일 오전 우리 엄마랑 커피 마시면서 현미언니 방송을 듣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인데요. 엄마한테 전해주시겠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힘 다하는 데까지 엄마는 제가 무조건 돌보겠다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니까 엄마도 좋은 생각만 하고 빨리 건강해지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오늘 사연 주신 전민경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공이었습니다. 사연 드시고 2934님, 아유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 사연 많이 주시는데요. 2934님께서는 사연 듣고 있으니 눈물이 핑 납니다. 엄마 생각도 나고 더 잘할 걸 그랬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어요. 설금화님께서는 저랑 거의 같은 형편인 것 같아요. 저도 6남매 중 막내딸인데 엄마가 저만 찾아요. 제가 거의 케어하는 입장이니 독박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 참 그래요. 설금화님 화이팅. 1402님께서는 생각을 전환하신 것 정말 잘하셨네요. 세상사 맘 먹기 나름이라잖아요. 효도할 기회다 생각하세요. 네. 홍정화님께서는 사연자님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시어머니 병간호 독박을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보낸 울고 웃고 지낸 추억이 있으니 나중엔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된 거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홍정화님 아이고 아 부모님들의 사랑 받는 것도 좋지만 많이 힘드셨네요. 그죠? 아이고 네. 8026님께서는 저도 열 달째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 밥을 만드시는 엄마한테 반찬. 아, 병원 밥을 안 드시는 아, 엄마한테 반찬 날라다 떠드리면서 비슷한 마음이랍니다.

이 10달째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가 봐요. 8016님. 병원 밥 정말 잘 안 드시죠? 아이고 참. 0582님께서는요. 듣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눈물 나는 사연이네요. 다 같은 마음인데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사는 게 참 그래요. 남 얘기가 아닌 듯해요. 와우, 지금 처지가 비슷한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2728님께서는 저도 경북 경산에 삽니다.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짠하네요. 복 받을 겁니다. 더운데 본인 건강도 잘 챙기고 힘내세요.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김은숙님께서는 갑자기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힘은 좀 들어도 요양원에 안 가시고 저희가 돌봐드려 결국 참 좋았습니다. 아, 오늘 많은 그 답글 주시고 계신데, 그래요. 아,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전민경님. 게다가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전민경님도 힘들고 외로우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사연 주신 전민경님의 노력과 마음을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더 빨리 회복하실 겁니다. 항상 어머니와 러브레터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빨리 건강해지실 거예요. 따님 정성을 봐서라도 잘 드시고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전민경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9474님 신청곡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 운동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원하게 에어컨 가동하고 운동들 하고 계시죠? 신청곡으로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부탁드립니다. 아, 신청곡 들려드리면 또 멜로디 따라 부르시고 운동도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9474님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에 이어서요. 2485님의 신청곡 임영웅의 돌아보지 마세요.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주현미의 러브레터. 9486님 사연 주셨어요. 금잔디 씨의 시치미 신청합니다.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용달 기사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더워서 많이 힘드네요. 특히 짐을 상차 하차를 할 때는 너무나 더워요. 신청곡 들려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유, 빨리 들려드려야죠. 힘내시라고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도 드리고요. 네, 지금 나가고 있나요? 신청곡 금잔디의 시치미 들으시고 힘내세요. 끝곡으로 같이 듣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짧은 시간에도 체온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만큼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자들도 더위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졸음이나 피로가 느껴지면 가까운 휴게소에서 충분히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냉정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고척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이은아의 네가 좋아 함께 들었는데요. 0562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좋아요. 백인호님께서는 사연 주셨는데 현미님 오늘 아내 생일이라서 돈 봉투랑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식탁에 놓고 왔어요. 오 근데 아직 못 봤는지 여태 연락이 없어요. 오랜만에 쓰는 편지라서 글씨가 잘 안 써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세 장이나 버렸어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 글씨도 바르게 되더라고요. 아내 생일 축하해 주세요. 와우 아주 멋진 남편인데요. 백인호님 아내분 네 이름도 알고 싶네요. 누구누구누구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축하드리면 좋을 텐데 백인호님의 아내 되시는 분 생일 축하합니다.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손편지. 저 어제 네 손편지랑 떡을 받았는데 손편지도 받고 떡도 받고 어제 그랬네요. 저. 아. 좋아요. 손편지 받으면 기분 받는 사람이.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 자랑 사연 뭐든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들려드리니까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1

0: 06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 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 당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떼술술 떼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종길 시인의 목백일홍입니다. 나무로 치면 고목이 되어버린 나도 이 8월의 폭염 아래 그처럼 열렬히 꽃을 피우고 불 붙을 수는 없을까?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김종길 시인의 목베기롱 함께 했는데요. 배롱나무를 목베기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배롱나무 꽃이 100일 동안 피어서 그래서 100일 동안 꽃이 피는 나무라고 목베기롱이라고 하는데요. 색깔도 다양해서 흰색도 있고요. 뭐 연분홍색도 있고 진한 자주색 꽃도 있는데요. 요즘 정말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목베기롱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 그 모습이 장관이고요. 또 한편으론 참 대견하고 그렇죠? 가서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자잘한 꽃이 막 모여가지고 송이를 이루고 아, 네 그렇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5938님께서는요. 현미 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를 갔는지 손님도 없고 해서 저는 길가에서 펑펑 쉬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아주 거시기합니다. 정말 한낮에 이게 보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안전문자가 오고 있죠. 될 수 있으면 밖에 그 활동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5938님도 이렇게 더울 땐 그냥 이참에 조금 휴식 취하시는 건 어떤지요? 저는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주 거시기합니다 하셨는데 이 거시기 전라도 분들 아 우리 엄마 친정엄마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거시기한 게 5319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여기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인데 사남매가 여름휴가 맞아 본가에 왔답니다. 다들 5시간 동안 차 타고 온 피곤함은 어디로 갔는지 엄마표 아침밥 먹고 나니 힘이 불끈 나서 지금 강에 다슬기 잡으러 왔어요. 서울 출신 막내 제부는 다슬기 잡는 게 처음이라 긴장 반 설렘 반이라는데 다 같이 다슬기 줍고 점심은 아버지께서 경운기로 가마솥 뚜껑과 함께 삼겹살도 사오시면 다슬기 줍다 맛난 고기도 구워 먹을 생각에 룰루랄라 신이 납니다. 아 와우 장난 아닌데요. 아 사진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강가에서 다슬기 줍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 참 좋은 시간 갖고 계시네요. 맞아요. 5시간씩 차 타고 가셨다는데 피곤함도 있죠. 5319님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깐 마늘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이은주님 0887님 4059님 그 외 많은 분들 정수라의 도라지꽃 신청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오늘 준비했고요. 백창수님께서는 김희재의 별그대 신청해 주셨고요. 김봉환님 6041님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신청곡 주셨고 임태식님 9925님 853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전미경의 장녹수 정해 주셨어요. 아유 오랜만에 듣네요. 신청곡들 쭉 이어서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8740님 사연입니다. 현미언니, 하만 벽새길 접시꽃 마을에 사시는 우리 엄마 성말순 여사님이 오늘 생신이십니다. 우리 엄마 성말순 여사님은 음력 45년생이신데요. 우리 엄마로 평생 고생만 하시고 언제나 큰딸인 저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엄마이십니다. 엄마, 제가 멀리 서울에서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엄마 생각으로 가득한 거 아시죠? 언제나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다 다음 주에 내려가서 우리 휴가 가요. 아마 지금 아버지랑 두 분이서 고구마 순 까고 계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실 거예요. 내일이 하만 장날이거든요. 엄마랑 아버지는 5일장에 항상 뭐든지 가지고 가서 팔고 계십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아하, 그래요. 벽새길 접시꽃 마을이요? 이름, 마을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그 예쁜 마을에 사시는 성말순 여사님,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다 다음 주? 네, 2주 후면은, 또 8740님께서 찾아뵙고 휴가 보내신다 그러니까, 사실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엄청 설레잖아요? 그러실 겁니다. 흑마늘 진액,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저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412님께서는요. 서귀포에서 귤 농사 짓는 아줌마예요. 여긴 한 달 가까이 비가 안 내려요. 제한급수라서 농장에 물 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제주도 농부 여러분 힘냅시다. 기우제라도 지낼까 봐요. 아니, 이 정도인가요? 아하, 제주에 비가 안 내려서 저쪽 부산 쪽도 그렇다 그러던데 작년엔 저쪽 속초 쪽에 이렇게 비가 안 내려서 제한급수하고 막 이런

8님께서요 신청곡 주셨는데 현민우님 항상 느끼는 생각인데요. 애청자분들께서 좋은 노래들을 찾아서 신청해 주시는 덕분에 귀가 호강합니다. 어쩜 그리도 예전 그립던 노래들이 쏙쏙 나오는지 배송하면서 흥얼거리고 웃느라 졸음이 많이 없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러브레터 가족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상아의 꼬마 청바지 신청해 보아요 하시면서 하트 무수히 많은 하트를 쭉 보내주셨는데요. 오, 김상아의 꼬마 청바지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요. 0638님 잘 청해 주셨어요.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9763님께서는요. 오호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요와 트로트를 좋아하는 고3 학생입니다. 고3이요. 러브레터를 통해 너무 좋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마다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자습을 하며 듣고 있습니다. 열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현미님 응원 부탁드려요. 최진희님의 가져가 신청합니다. 오, 아, 가져가도 하시고요. 9763님, 고3 학생. 아, 방학도 다 반납하고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 또 응원의 그 뜻으로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그리고 달달한 도넛 세트도 선물로 드릴게요.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젊은 시절엔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반항심이 생겨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젊은이의 패기로 금기에 도전하는 일도 많은데요. 남성 듀엣 4월과 5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4에 대해서 안 좋은 미신 같은 걸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4층은 F라고 써놓았고요. 아파트도 3층 다음엔 4층 대신 3-A층으로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런 금기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청춘이 바로 4월과 5월이었고요. 팀 이름에도 4를 썼을 뿐만 아니라 첫 앨범도 1972년 4월 4일에 발매했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내가 싫어하는 여자였고 화라는 노래도 수록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모든 노래들을 백순진 씨가 작사 작곡하면서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어쩌다 만난 여자가 색안경 쓰고 영어만 써서 싫다고 말하는 남자의 앙탈을 노래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들으면 굉장히 보수적인 가사일 수 있지만 1972년만 해도 좀 세 보이는 여자들을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그 시대엔 통용되는 가사로 인기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이 노래는 인기를 끌자마자 금지곡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지 사유는 노래 가사가 퇴폐적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라고 투덜대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고 치졸해서 라고 하는데요. 어쩜 이 노래를 듣고 퇴폐적이고 치졸해서 금지 처분을 내리는 건지. 그 시절 금지곡 처분을 내렸던 문화공보부 사람들의 발상이야말로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즐거운 기타 소리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4월과 5월에 내가 싫어하는 여자.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주현미의 러브레터 481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진해에서 살고 있는데 딸이랑 함께 영월로 휴가 가는 중입니다. 아, 진해에서 영월. 오, 네. 경남 칠서 휴게소 지나는 중입니다. 딸내미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평일엔

바빠서 주말에만 듣다가 오늘 들으니 더 좋습니다. 아, 영월로요. 그래요. 아, 올해 초? 네, 영월 엄청 네, 관광객들로 붐볐죠. 영화 그 왕과 사는 남자 네, 촬영지로.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영월은 어떨라나? 시원하겠죠? 따님과 함께하는 휴가 잘 보내세요. 부럽습니다.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008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여기는 대전이고요. 대전. 네. 입주 청소하고 있어요. 더운 날 어떤 집은 에어컨 리모컨 주시면서 에어컨 틀고 일하라고 하는 집도 있는데요. 어떤 집은 리모컨이 없어서 땀으로 목욕하며 청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인데요. 이런 날 빨리 일 끝내고 집 가서 샤워할 때가 천국입니다. 흐흐. 아니, 오늘같이 더운 날 좀 야박하네요. 그쵸? 아이고, 입주 청소 해주시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해야지. 꼼꼼하게. 아니, 정신없어요. 땀나면 뭘 하려고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리모컨 주시는 걸 잊어버리셨을까? 좀 야속해요. 그죠? 0081님. 아유, 빨리 후딱 일 끝내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세요. 콘드로이친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 원효대교 부근 사고는 여전히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원효대교 사이 지나는 데는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쪽으로 덕소 3패부터 월문 1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에서 중동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5958님이 주셨습니다. G-Park, G-Park을 목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제가 문예반 출신답게 미담 한번 잘 써볼게요. 아이 저 날도 더운데 어디로 오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를 줍거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거나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냥 가세요. 선생님 괜찮아 제가 고칠게요. 이런 거 말이죠. 이런 한편의 수채화 같은 미담 부탁드리면서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노브레인의 노래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0: 자,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짜 저 등산이나 예, 어디 이렇게 다닐 때 쓰레기 있으면은 그냥 못 보고 지나가요. 예. 안 붙여갑니다. 예, 안 붙여가고 주워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꼭 커플끼리 이렇게 커피잔 놓고 가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아, 이해가 안 가고 예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아, 그런 거 좀 자기네 안방이면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아무튼 제 얘기에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믿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짜증 나고 또 휴가지에 가면 또 뭐 이렇게 막 쓰레기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놓잖아요. 이왕이면 좀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는 걸로 하면 그 치우시는 분들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화요일에는 모발 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급형 노주현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퀴즈도 풀고요. 푸짐한 선물도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자도 상관없이 만번째 이만번째 딱딱 끊어가지고 행운의 선물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참여해주세요.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잠깐.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소리 질러!

0: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모발 퀴즈 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자, 4408님이 주셨는데
1: 네.
0: 태진 씨 반듯하게 생기고 발성도 좋고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식당 가면 반찬 하나라도 더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요즘에 뭐하고 지내냐,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0: 예.
1: 그리고 뭐 항상 뭐 더 챙겨주시고
0: 예.
1: 우리 사위 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0: 김태진의 이름은 확실히 알고 계세요?
1: 이름은 잘 모르세요.
0: 어떻게 아세요?
1: 조영구. 이렇게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
0: 예, 예, 예.
1: 뭐
0: 영구 형이랑 많이 다른데.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그 리포터 이미지 때문에
0: 예.
1: 뭐 박태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태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예.
1: 아무튼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긴 합니다.
0: 예, 예.
1: 너무
0: 그럼요.
1: 감사하게도
0: 감사한
1: 네.
0: 거죠.
1: 네.
0: 예. 알아봐 주는 게 어딥니까? 아,
1: 박명수 그죠? 씨는 식당 가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박명수 씨는.
0: 그렇죠. 예, 모르는 예. 분은 안 계시고 예.
1: 네.
0: 그냥 뭐 식당 가면 제값 내고 먹어요.
1: 아,
0: 예, 예.
1: 그냥 공짜로
0: 예.
1: 서비스 안 나오시고요?
0: 서비스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예,
1: 저도요.
0: 예, 예,
1: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요.
0: 아, 그래요? 저건 똑같네요. 예, 예. 자, 그럼 민폐 만들면 안 되고요.
1: 네,
0: 자, 모발 퀴즈쇼 한번 예, 시작해 볼 텐데 어떤 시간입니까?
1: 네, 아, 오늘

0: 오늘도 반듯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와 콩으로 참여하는 바람잡이 청취자 퀴즈, 알듯 말듯 야고르는 음악 듣기 평가, 그리고 치킨,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는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계시다가 얼른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0: 네, 모발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의 코너에서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무려 36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구창모 씨와 함께했는데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속편, 또다시 마주친 그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문제입니다. 1980년대 최고의 락밴드로 구창모 씨와 배철수 씨가 함께했던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 송골매,
0: 2번
1: 세시봉,
0: 3번
1: 도시아이들,
0: 4번
1: 금과 은.
0: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예, 정말. 예, 예. 송골매, 세시봉, 도시아이들, 그리고
1: 금과 은.
0: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캡슐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골드 앤 실버.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금과 은은 아니고요. AOA의 노래입니다. 빙글 뱅글.

0: 밴드 송골매. 네, 1번 송골매가 정답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선물 받으실 캡슐커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둘게요.
1: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순서 가볼 텐데요. 네. 자 이번 순서 어떤 순서죠?
0: 정말 약오르는 시간이죠. 예.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짧게 잘라서 들려드릴 겁니다. 저와 박명수 씨도 정답 전혀 모르니까 저희와 같이 추리해보시죠. 정답을 보내실 때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은 100원, 단문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 자, 정답자 10분 뽑아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는데 뭔가 힌트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수 있을 것 같은데 DJ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명수홍이 제일 찰지게 해요.
1: 찰지게요?
0: DJ들이 뭔가를 하는데
1: 욕. 욕.
0: 노래가 욕일 수는 없는데.
1: 그렇죠.
0: 뭐지? 핸섭?
1: DJ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명성이 제일 찰지게 한다.
0: 뭐지?
1: 맛있게 한다.
0: 뭐 소리 질러?
1: 예.
0: 아니면
1: 저 그
0: 떼창?
1: 일반 분들과 하는 토크?
0: 토크.
1: 대화.
0: 대화가 필요해.
1: 자주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0: 그럴 수도 있죠.
1: 뭘까요? 예, 제가 찰지게 잘하는
0: 그리고
1: 거.
0: 그리고 DJ들이 소리도 지르고 이런 어떤 추임새도 넣잖아요.
1: DJ들이 춤도 추고. DJ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DJ들이
0: 뭐지?
1: 뭘 많이 하죠?
0: DOC와 춤을?
1: 아니, DJ들이 뭘 많이 해요?
0: DJ들이요?
1: 예, 우리 저 라디오 DJ들이.
0: 아, 라디오 DJ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라디오 DJ 말하는 거죠?
0: 아니면은 저기 무대 위에 DJ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전체 다 올로 얘기하는 거예요?
0: 이게 헷갈리네.
1: 예, 이거 말 안 해?
0: 알 수가 없나. 아, 이거 알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나 보다.
1: 아, 알았다.
0: 뭐죠?
1: 100% 알았다.
0: 뭔데요?
1: 점프.
0: 아 점프.
1: 예.
0: 점프.
1: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금.
0: 아, 큰일 났다. 방송 시간 어떡하냐. 아.
1: 자, 첫 번째 힌트 듣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요. 아닌데? 남자인데?
0: 아닌데? 우리, 남자. 우리 어떡하죠?
1: 이거 누구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위해?
0: 위해? 위해? 이게 뭐야?
1: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떠날 거야.
0: DJ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명수홍이 제일 찰지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광고 소개?
1: 아닌데. 아, 지금 이게 남자 목소리 아니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위, 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위해.
0: 고음인데?
1: 네. 나를 위해.
0: 콧소리인데? 아니, 그거는 위. 알려줄 수 없어요. 그 무대 위 그 DJ인지 아니면 라디오 DJ인지.
1: 아. 둘 다네, 둘 다네, 둘 다.
0: 멘트. 예. 명송이 제일 찰지게 한다. 토크.
1: 찰지게 한다고요? 찰지게?
0: 애드립. 찰지게 한다.
1: 뭐, 뭘 어떻게 찰지게 해야 돼?
0: 쓴소리. 잔소리? 어, 아닌데.
1: 어, 뭐지? 아, 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0: 야.
1: DJ들이 하는 거 찰지게. 멘트, 멘트.
0: 멘트.
1: 멘트.
0: 오프닝, 인사.
1: 오프 신나게 하는 거. 신나게. 가장 신나게 한다.
0: 신나게.
1: 가장 신나게.
0: 점프.
1: 신나게, 신나게. 즐겁게. 파이팅 넘치게.
0: 음악 소개.
1: 아, 파이팅 넘치게.
0: 파이팅?
1: 더. 미치게.
0: 미치게.
1: 미치게. 미친 듯 살았던 기억이 추억. 이거는.
0: 아, 근데 또 봐. 1단계 들어보니까 발라드는 아니고.
1: 자, 2단계 갈게요. 예. 자, 2단계 들어보, 2단계 주세요.
0: 아, 이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네요, 뭐가.
1: 아, 아, 뭐야, 이게.
0: 아, 진짜 어렵다. 아, 이렇게 어렵게요?
1: 커서 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비행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0: 어, 들었다 놨다
1: 들었다 놨다
0: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맞잖아.
0: 맞다 맞다
1: 그제.
0: 예, 1단계도 또 한번 들려줄 수 없나요?
1: 1단계 맞네.
0: 맞죠.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0: 들었다 놨다 같은데.
1: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아니에요?
0: 들었다 놨다. 어.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1: 그렇지, 그렇지.
0: 청취자들을 들었다 놨다.
1: 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이거 아니야?
0: 아닌가 본데요?
1: 들었다 놨다 잘하는 게 맞네.
0: 그러니까 예. 힌트 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1: 자, 점오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오 힌트 주세요.
0: 어? 어? 어? 신화 노래 아니야? 신화?
1: 아, 빰빠밤. 어?
0: 아! 아, 알았다.
1: 이거 비 아니야, 비?
0: 헤이! 바. 아, 알았다.
1: 아니야. 비 노래 같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아, 알았어.
1: B 아니면 신화인데.
0: 신화.
1: 신화요?
0: 신화고요. 형님이 어. 자주 하는 말이에요.
1: 뭐, hey.
0: 어.
1: 아, hey. Come on.
0: 그렇죠.
1: 예.
0: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1: 자, 3단계 힌트 듣겠습니다. 예.
0: 맞추고 싶었는데.
1: 나 컴온을 많이 안 하는데.
0: 컴온.
1: 예, 컴히어만 하는데. 컴히어. 컴히어. 예. 자, 아, 이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아, 콩과 KBS 플러스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이 정답 노래 듣겠습니다.

0: 야, 헤이, 컴온, 헤이, 컴온. 이건 안 해요, 저는.
1: 예. 신화의 헤이, 컴온이 정답이었어요. 예, 예, 예. 근데 박명수 씨, 그, 무대에서는 안 하시더라도, 예, 예. 컴온, 컴온! 뭐 이런 거 자주 하지 않으세요? 아닌가?
0: 안 해요, 요새. 어, 이리 오세요, 그러죠.
1: 예. 아, 그러세요? 예. 어, 예의 바르시네요.
0: 이리 오세요, 우리. 컴온 이렇게 아니, 안 해요.
1: 무대 위에서. 예. 막 컴온 외쳐.
0: 컴온, 컴온 안 해줘. 어. Put your hands up.
1: 아.
0: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1: 어, 네.
0: Are you having fun? 이런 거.
1: 어, 네.
0: Can you do your feeling? 이런 거.
1: 영어 잘 하시네요.
0: 그거밖에 못해요. 다섯 개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예. Make some noise. 그 컴온은 잘 안 해요. 예.
1: 헤이 컴온이.
0: 왜 그래요? 안 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걸 보게 됐어. 예,
1: 힌트 때문에 우리가 예. 헤맸던 걸로.
0: 행인 좀 해요.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자, 에이핑크의 The End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바로 또 퀴즈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됐고요. 태진 김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예예 네. 예, 예.
10: 아, 정말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예. 아, 이거는 그냥 그 영화도 감독 판이 있잖아요.
8: 네네.
10: 우리 감독님 판 풀 버전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8: 왜요?
10: 노래가 안 나갈 때 예. 하는 대화들이 예. 어, 너무 웃겨서
8: 한
10: 저는
8: 번이라도 그게 나가면
10: 쓰러질 것 같아요. 아,
8: 저는 잘립니다. 예. 한 번이라도 나가면 저는 잘립니다. 예, 예.
10: 아,
8: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10: 아, 웃음 참는 예.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8: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이북의 시. 2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10: 네.
8: 자, 2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0: 네, 2부는 3단계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로 함께 합니다.
8: 네.
10: 1단계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는 OX 퀴즈, 2단계 문화 상품권 10만 원이 걸려 있는 객관식 퀴즈, 3단계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 있는 주관식 퀴즈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고, 스톱 결정하시면 되는데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 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날아갑니다. 전화도 그냥 인사 없이 오토 굿바이 뚝 끊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자, 그러면 첫 번째 분 모실게요. 어떤 분일까요?
10: 0470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혁수입니다. 권혁수.
8: 예, 예.
10: 형님 전화 주세요.
8: 자, 우리 혁수 씨가 뭐 성대모사건 연기던 못하는 게 없는데 권혁수 씨.
11: 어.
10: 네?
11: 사랑했지 마야. 안녕하세요, 권혁수입니다.
8: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김경호 씨 하려고 그런 거죠?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예.
8: 혁수야.
11: 마리아 그대를 사랑했지 마요.
8: 오, 알았어요. 그럼 열심히 그래도 노력한 좀 티는 나네요.
10: 네, 준비하셨어요.
8: 예, 예.
10: 일반 대화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명수 씨와?
8: 예, 예, 예.
11: 명수선대미님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8: 근데 저 혁수는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11: 아, 형님.
8: 형요?
11: 형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10: 말투가 너무 다른.
8: 저 죄송한데 보험회사세요? 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뭐 왜 권혁수 씨를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뭔가 그래도 좀 준비한 느낌이 나니까 예, 뭐 과정은 물어보지 않고요. 문제로 바로 갈게요. 문제 그래요? 주세요.
10: 자.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입니다. 우리 권혁수님 이 노래 혹시 좋아하세요? 네. 8월 4일 오늘은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의 생일입니다. 문제예요. 루이 암스트롱이 즐겨 연주했던 악기로 세 개의 밸브를 눌러 음을 조절하는 나팔 모양의 이 금관 악기는 트럼펫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8: 3초 시간입니다. 3,
11: 5,
8: 2,
10: 5.
8: 그렇죠. 정답이었습니다. 예.
11: 진행시켜.
8: 뭐라고 하시는
5: 거죠?
8: 알겠습니다. 예.
10: 이경영 씨 성대모사 하신 거죠?
8: 이젠 그만 시킬게요. 그만 시켜. 예,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권혁수 씨의 그거를 패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 네.
8: 자, 이건 뭐 말 그대로 오고요. 자, 두 번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 진행시켜.
8: 알겠습니다.
5: 좋습니다.
8: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네. 계속해 좀 안 비슷한데 자꾸 반말하니까 좋습니다. 자,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자, 객관식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10: 박명수 씨가 라디오쇼에서 난 징크스를 안 믿어 그냥 핑계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여행만 가면 비가 와요. 미역국 먹으면 시험 망친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징크스. 여기서 문제입니다. 징크스는 고대 그리스 어떤 동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8: 예.
10: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개, 2번 새, 3번 쥐.
8: 3초 시간입니다. 3, 2, 1.
10: 빨리.
5: 쥐.
10: 쥐.
8: 쥐.
10: 아닙니다. 우리 권혁수 씨는 본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려주지 못하고 네. 탈락했습니다. 정답은 새예요. 새. 고대 그리스에서 흉조로 여겨진 어떤 새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새가 목을 막 180도로 비틀면서 아주 기묘한 기괴한 소리를 내서 흉조로 여겼다고 해요.
8: 그렇습니다.
10: 아쉽습니다.
8: 자, 이게 좀 안타깝게 됐네요.
10: 네.
8: 자, 청취자께 문제 하나 드릴까요?
10: 그럴까요? 예. 네, 다음 퀴즈 도전자 기다릴 동안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 드립니다. 이 문제 맞히시면 홍어 무침 세트 드릴 거예요. 문제입니다. 자,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여수에서 열리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개방송 명수 밤바다. 박명수 씨의 DJ잉 무대 외에도 백이성, 씨야, 효린, 마이티마우스, 소란, 헤이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함께하니까요.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여수의 이곳은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요. 어디일까요? 1번 정동진, 2번 성산일출봉, 3번 향이람.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8: 마이티마우스의 노래입니다. 톡톡.

0: 자, 이제 두 번째 분 연결해야죠. 어떤 분일까요?
1: 그 전에 예. 청취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0: 좋아요.
1: 정답은 3번 향이람이에요. 여수의 해돋이 명소죠.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당첨자 명단 올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연결할 분 어떤 분일까요?
1: 7576님. 예. 영월 고시동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주희입니다. 아, 너무 추워요. 전화 주세요.
0: 자, 박주희 씨. 여보세요, 박주희 씨.
2: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요.
1: 말 잘하시네요.
0: 아니, 박주희면은 지금 박주희만의 어떤 울음소리가 있지. 어떻게 해요? 그 돼지 아니에요, 돼지? 돼지 소리인데요?
2: 너무 추워서.
0: 아, 그래요?
2: 아니에요? 여기 동굴인데.
1: 약간
2: 동굴.
1: 좀 울린다.
0: 거기 저 영월에, 저기 영월에 고시동굴이에요?
2: 네.
0: 거기 어떤 동굴입니까?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2: 아, 여기가 웅장하고.
1: 네.
2: 네. 그리고 지구랑 우주 사이에 있어요.
0: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잘하세요.
1: 그러게요.
0: 갑자기 찍찍 하다가.
2: 아, 거꾸로 매달려서 너무 추워서.
0: 저기 끝까지 유지하시고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저희들도 동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갈게요.
1: 그럴게요.
0: 네. 예.
1: 자,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부터 풀어볼게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3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2위는 의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한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는 운동선수다. 맞으면 O, 틀리면 S.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오,
0: 정답.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예요.
1: 맞습니다.
0: 예. 야, 이게 또

0: 낀다. 옛날에는
1: 맞아요.
0: 그 인플루언서 했잖아요. 인플루언서.
1: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버. 많은 사랑을 받았고.
0: 야 유튜버들도 네. 이 운동선수 바뀌었네요. 근데 이 운동을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1: 이게 정말 그 대한민국의 자랑과도 같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0: 너무 예, 많죠.
1: 김연아 선수부터 시작해서 아유, 뭐 손흥민 선수.
0: 그러면
1: 이제 아이들의 희망인 거죠.
0: 안세영. 예.
1: 아 그렇죠. 안세영
0: 우리 또
1: 선수.
0: 핑퐁의 삐약이 삐약이
1: 신유빈 선수.
0: 삐약이 등등에 네. 너무 많죠.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살 맛이 나는 거
1: 맞습니다,
0: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자, 2단계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인데 어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2: 네, 구하겠습니다.
0: 구하겠다고요? 뭘 구해요?
2: 거꾸로 있어서 잘 말이 안 나와요.
0: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 되게 잘해놓고도 이상한 소리 하시네.
1: 거꾸로 예. 붙어 있어서.
0: 자, 거꾸로 네. 붙어 있지 마시고 똑바로 쓰시고요.
1: 네.
0: 자, 2단계 네.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1: 다음 세 곳은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설 속의 장소입니다. 남아메리카 어딘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황금의 도시로 오늘날 결코 찾을 수 없는 꿈의 보물을 상징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틀란티스, 2번 엘도라도, 3번 유토피아.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2: 3번.
1: 3번
0: 유토피아.
1: 아닙니다.
0: 정답. 이거는 네. 그렇게 외우세요. 황금의 도시니까 황금 색깔이 좀 느낌이 노란색이잖아요.
1: 노란색.
0: 옐로우, 옐로우.
1: 아,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0: 엘도라도로 외우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엘도라도.
1: 그 엘도라도가 정답이고 예. 그 스페인어로 온몸에 금칠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0: 예.
1: 그래서 엘도라도를 찾으려고 16세기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를 샅샅이 뒤졌지만
0: 맞아요.
1: 탐험했지만 네. 끝내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자, 왜요?
0: 아니 웃겨가지고. 예, 예.
1: 자, 세 번째 연결 가볼까요?
0: 세 번째. 네. 너무 빨리 날아가네요, 그죠? 세 번째 분 어떤 분이에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3: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최하정이에요. 사실 2년 전에 최하정 이모로 집학이랑 통화했는데 저 벌써 6학년 됐어요.
0: 예.
3: 저 전교 회장 됐어요.
0: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자, 오. 최하정 씨.
4: 여보세요.
0: 최하정 씨.
4: 안녕하세요.
0: 예.
4: 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0: 화나게 하실래요? 최고로 화나게 네? 하실래요 지금?
4: 아니요. 아니에요.
1: 아니
0: 지금 저
1: 6학년?
0: 6학년이라는 게 60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6학년이라는 거예요?
4: 아 60입니다 이제.
1: 아 깜짝이야.
0: 그러면 왜 최하정 다시 한번 잘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재밌게 못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최하정 씨.
4: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0: 최하신 것 같은데요.
4: 아니에요. 최하정이에요.
0: 아니에요. 최하신 것 같아요. 예.
4: 이리
0: 오세요. 손 들어드릴게. 예, 예.
4: 아니에요. 최하정이에요.
1: 예.
0: 최마정이라고 또 하세요.
1: 실제로 죄송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4: 6학년입니다.
0: 근데 목소리
1: 젊으신데?
0: 목소리 10대인데 10대.
1: 예, 진짜.
0: 와 목소리 10대예요.
1: 진짜 6학년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60대를
4: 6학년 6학년입니다.
1: 아 진짜 6학년이래요. 초등학생. 네.
0: 초등학생이에요?
4: 네.
1: 그러면 2014년생?
4: 네.
0: 와. 근데 왜 아저씨 데리고 놀아?
4: 네?
0: 아저씨 무시하니?
1: 정교회장 되셨대.
4: 아니요?
0: 정교회장 됐어요?
1: 네.
4: 네.
0: 오 축하해요. 그럼 자기소개를 와. 한번 자기소개를 깔끔히 해보세요.
1: 그래요.
4: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0: 아니 지금 됐고 어른 됐고 눈이 지금
1: 진짜 소개를 해달라고
0: 아, 진짜 아 좋아 아까 그러니까 시간 가게는 문제 풀게요. 문제 풀고 선물 받는 게 좋죠.
4: 네.
0: 예 알겠습니다. 최하정 씨 가볼게요. 자 1단계 네. 치킨 상품권이에요.
4: 네.
3: 자 무더위 있는 법으로 이런 방법들 어떠실까요? 대나무 자리 깔고 바둑 두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시 짓기 등등. 이 사람이 쓴 소서 팔사라는 책에 나오는 피서법인데요. 이 배우 정혜인 씨가 이 사람의 직계 후손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이 사람은 정약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S.
0: 오우
1: 똑똑해.
0: 이상한데.
1: 정답.
0: 정답이었습니다. 예, 잘하네.
1: 맞아요.
0: 공부한 기억이 나요?
4: 아니요.
1: 아 찍었어요?
4: 너 지금, 아니요.
0: 너 그러면요?
4: 그냥 강아지가 옆에서 오 할 때 사품해가지고.
0: 그래. 빨리 하자.
1: 그래요.
0: 그래. 네. 자, 2단계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이야. 할래 말래?
4: 할래요.
1: Let's go.
0: 오, 그래도
1: 도전 정신.
0: 도전 정신이
1: 좋네요.
0: 있어. 예, 프론티어 정신이.
1: 네.
0: 자, 문제 주세요.
3: 더운 네?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해 보양식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조선시대 보양식 중에 왕실과

0: 일부 귀족들만 즐겨 먹던 타락죽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죽은 불린 쌀에 물을 붓고 맷돌에 간 뒤 주재료인 이것을 넣고 더 끓여 만든 궁중 음식인데요. 당시에는 생산량이 적어 매우 귀했던 타락죽의 메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꿀, 2번 우유, 3번 해삼.
1: 3초 시간입니다. 3, 2,
2: 2번이요.
1: 2번 뭐요?
0: 2번
2: 우유요.
0: 우유.
1: 정답.
0: 네. 정답.
1: 오, 잘하네 어린이가. 이야.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화상품권 10만 원까지 확보가 됐고요.
2: 네.
1: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인데 이거 하실래요?
2: 아니요.
0: 왜? 도전 정신, 도전 정신.
1: 아니야. 그 잘했어.
3: 여기까지.
1: 그래요. 저 마지막으로 저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뭐 부모님이나 혹은 동생이나 선생님한테. 네.
2: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1: 이상하네. 야, 알았어. 그 계속해라. 그래 오늘 고마워요.
2: 네.
1: 감사해. 아유 귀엽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예.
3: 방학이라서 어, 지금
1: 나 진짜 네. 나 60인 줄 알았어.
3: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1: 근데 진짜 똑똑하다.
3: 네.
1: 자, 태진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최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어린이가 너무 귀엽네요. 예. 그것까지 최하장이에요. 예, 너무 귀여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우리 최백호 선생님의 신곡입니다. 노래가 좋아요. 여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휴가지 오가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산패에서 월문 1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화두분기점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동산요금소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분기점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반대 광주 쪽으로는 먼저 흥천이포 일대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금사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양지나들목 진출램프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 곤지암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안녕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최근에 끝난 드라마 있죠? 그 배우 소지섭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가 딸을 구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헐리우드 영화 투모로우에서는 기후학자인 아버지가 영하 100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뉴욕에 고립된 아들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구출 스토리를 참 좋아하죠. 현실에 우리는 뭐 큰 재난이나 위험 아니면은 뭐 불합리한 상황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영화 주인공이 눈보라를 뚫고 또 총알을 피하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도착해서 손을 내밀면 마치 내가 그 손을 잡는 것처럼 마음이 놓이잖아요. 올여름 우리도 지금 거의 뭐 재난과도 같은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모흥급 찍으러 나간다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말려야 할 더위입니다. 주위에 더위에 취약한 분들이 잘 지내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요. 또 무리하지 않도록 챙기면서 서로의 안전을

소울이 느껴지는 목소리인가요? 미국 전설의 소울 가수죠. 아리타 플랭클린이 노래한 Freeway of Love였습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자, 함께 떠나자. 사랑이라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보자. 그런 노래였습니다. 장영순 씨, 백디 부산은 구름이 살짝 끼고 바람도 아주 조금씩 불어서 살만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남부지방에 그동안 엄청 더웠는데 그 더위가 지금 중부로 옮겼죠. 서울은 지금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엄청 뜨거워졌어요, 공기가. 백디 출첵합니다. 주말에 칼국수 주방에서 일하다 진 빠져서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입맛도 없어 점심도 걸렀네요. 주말 이틀 일하고 1.5

0: 5kg가 빠졌어요. 진짜 다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이주연 씨.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더위입니다. 정경화 씨, 에어컨 없이 일하시는 물류센터 직원들과 택배기사님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맞아요. 식구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안부 문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시원한 물 좀 드시고, 그죠? 가끔씩 그늘에서 쉬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미영 씨, 오늘도 주문을 외워봅니다. 시원해져라, 행복해져라, 백뮤직과 함께. 김수정 씨는 이제 집안일 다 끝내고 문 다 닫고 에어컨 가동합니다. 지금부터 시체 상태로 귀만 열어둘게요. 시체 놀이 들어가셨군요, 김수정 씨. 아유, 땀 얼마나 흘리셨어요. 4465님은 지금 땀 흘리고 계시는군요. 지상철 3호선 타고 대구에서 제일 큰 서문시장에 왔어요. 휴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적네요. 그렇죠. 땀 많이 나죠. 특히 그 저 상인 중에 생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밑에다가 이제 그 얼음을 깔고 있지만 이 더위에는 그거 못 버틸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1239님, 저희 집 아이 아빠는 휴가라 아이랑 영화 보러 갔어요. 제가 밤새 일하고 왔더니 쉬라고 나가주네요. 방학에는 시원한 데 찾아다니라 시간 다 가요. 본인들이 시원한 데 가면서 쉬라고 그러고 나갔군요. 아, 그래도 뭐 생각해 주는 거죠. 진짜 꼼짝마할 더위입니다. 어제까지 온열질환자가 2천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이 온열질환이 위험한 게 우리가 어떤 뭐 베이거나 넘어지면 상처가 눈에 보이잖아요. 위험해 이거 알 수 있는데 이 온열질환은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은 이미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좋은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음악 속으로 피신해 보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담, 뭐 황당했던 경험 우리한테 웃음이 됩니다. 하루 보내면서 그냥 웃음 났던 일 주시면 돼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받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예, 두 곡을 이어들었죠. 미국의 락 가수 데이비드 리 로스가 노래한 캘리포니아 걸스. 오늘 DJ 천이 혓바닥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말려요. 스 발음을 조금 하려다 보니까. 데이비드 리 로스의 캘리포니아 걸스. 이 데이비드 리 로스는 하드락 밴드죠. 반 헤일런의 초대 리드 보컬입니다. 그 후에 세 명이 더 노래를 했죠. 캘리포니아 여자들이 햇살 아래 밝게 웃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워요라는 노래. 이어서 영화 라밤바의 주제가죠. 미국 밴드 로스 로버스가 노래한 라밤바. 자,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즐겨봅시다라는 노래였습니다. 몹시 더우는

오늘 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화요일 그러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고 계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곁에 2시까지 진짜 그 귀로 듣는 에어컨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9409님이 백기 나 지금 여의도 여의동로 그늘에 잠시 주차 후에 문자 보냅니다요. 다들 휴가 중인지 도로에 차들도 안 보여요. 그렇죠? 7월 8일 휴가도 갔지만 너무 더워서 그죠? 한낮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네요. 야, 여의도가 이렇게 한산하다. 차가 한 대도 없네 진짜. 어디죠? 윤중로 그쪽이군요. 예, 원래 여기가 4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식인데, 야, 차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래요, 잘하시는 겁니다. 4082님, 백천님, 오늘도 잘 들을게요. 저 출퇴근 때 볕 뜨는 길로 안 다니고, 불편해도 그늘진 나무 아래로 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지, 그늘 아래에 반들반들하게 길이 났네요. 그렇죠. 원래 길이 없지만 사람이 가고 길이 생기는 거고 원래 길인데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늘만 반들반들해지는군요.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 2485님 남편이 휴가인데 갈 곳이 없어서 안산에서 여의도로 백화점 구경 가요. 절대로 뭘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구경이요. 구경. 왜요? 뭐 좀 사시면 어때요? 김현철 씨군요. 아침에 전기 스쿠터 타고 출근하는데요. 따가운 햇살이 가시처럼 정수리에 쏟아지더군요. 오늘은 구름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싸움을 말려주는 덕분에 좀 진정이 됐네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항상 좋은 게 아니란 점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맞고요가 계속되네 제가. 우리 민 PD는 세상에 이 더위에 자전거를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내가 타지 말라 그러니까 뛰는 사람들도 있대요. 세상에 이 더위에. 아니 어떡하려고요 도대체. 조울순 씨, 군위 사는 경미님, 국립원예원 출근하시는 백뮤직 애청자신데요. 소들이 더위를 타서 헉헉거린다고 선풍기 강으로 틀어줬대요. 휴가 나온 막내 아들이 우사를 지킨답니다 하셨어요. 지금 뭐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지금 다 힘든 시기죠. 이럴 때 진짜 폐사할 수 있으니까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어떡하다 보니까 오늘 계속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네요. 박봉룡 씨가 브루스 윌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청하셨어요. 집 밖은 위험해요. 뜨거운 열기 어마무시 숨쉬기도 힘듭니다. 냉방 장치가 있는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셨어요. 네. 브루스 윌리스 2022년이죠. 실어증 진단을 받고 이제 배우 활동을 중단했는데 은퇴했죠. 그리고 이듬해 2023년에 전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나이로 지금 71. 네. 71살 뿐이 안 됐어요. 네. 마음껏 춤추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놀아도 좋은데 마지막 춤만은 나와 함께 해야 돼 라는 노래 브루스 윌리스의 노래입니다.

따라 부르고 있었네요. 미국의 컨트리 가수죠. 크리스탈 게일이 노래한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당신 날 떠났다니까 눈물이 흘러서 내 갈색 눈이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착한 여인. 아유, 왜 울려? 세상을 여러 번 영화에서 구했던 브루스 윌리스가 노래한 Save the Last Dance for Me에 이어진 노래였습니다. 아마 우리한테는 존 맥클레인, 그죠? 예, 다이아드 시리즈에서 그 존 맥클레인 형사로 참 브루스 윌리스 대단했죠. 저는 재밌게 봤던 영화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아, 그 노래, 그 영화 좋았죠. 인백션의 백뮤직 지금 시각이 12시 28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백용기 씨군요.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져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가 4인석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는 자리 비었으면 앉아도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네, 앉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일로와 여기 앉아라. 어, 괜찮아 괜찮아 일로와 땡겨 앉으면 돼 하면서 가족인 듯한 일행을 부르는 거예요. 졸지에 모르는 가족들하고 단체로 앉아있자니 민망해서 그냥 일어서서 나오는데 그 할머니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리는 거예요. 거봐 자기가 안 일어나고 패겨. 어이가 없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웃어야죠 뭐. 야, 이건 진짜 정말 못됐네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떼도둑처럼 몰려서 쫓아낸 거잖아요. 이거 웃을 상황은 아닌데. 아유, 백용기 씨 잘 참으셨어요. 9223님, 저희 손자 재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처음으로 열무김치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무줄기에 붙은 잎을 나뭇잎이라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열무잎이 식물 잎인 건 맞지만 나뭇잎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줄기 부분은 몇 가닥 집어 먹었어요. 일단 칭찬 많이 해주었습니다. 다음엔 잘 달래서 잎도 먹여봐야겠어요. 귀여워서 웃어요. 재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베타카로틴이라고요. 눈이나 피부 건강에 좋은 거죠. 비타민C, 예? 항산화, 면역력, 비타민K, 혈액, 응고, 뼈 건강, 그죠? 엽산, 칼슘, 철분, 식이섬유. 야, 이 너무 좋은 건데 그거. 전경화 씨, 밖에 나갔다 온 남편이 샤워하고 나서는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보 뭐해? 땀 냄새 나는 옷을 왜 다시 입어? 했더니 어, 땀 냄새 안 나게 살살 걸었어 이럽니다. 아, 진짜 웃음이 안 나왔어요. 아, 저리 가. 전경화 씨 남편만 그러는 것 같죠?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습니다. 저요? 비밀. 9110님, 얼굴에 뾰루지가 살짝 올라와서 피부과 갔는데요. 상담실장이 자꾸 얼굴 리프팅, 윤곽 개선, 탄력시술까지 비싼 미용시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영업하는데 딱 잘라 거절하기 뭐해서 나중에 늙으면 그때 할게요 했더니 빵끝 웃으면서 지금도 충분히 늙으셨어요 하는 거 있죠. 이거 전문용어로 저 매긴 거 맞죠? 그냥 웃어야죠 뭐. 아, 오늘 DJ천이 진짜 열받는 사람 많네. 아니, 상담실장이 더위 먹었네. 그 피부과 당장 바꾸세요.

참 노래 괜찮죠. 미국 밴드입니다. 메트로 스테이션이 노래한 Shake It. 밴드 이름이 재밌어요. 지하철역. 지하철 진짜 시원하죠. 메트로 스테이션의 Shake It. 오늘 밤 우리 두 사람 신나게 시간을 보냅시다 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는 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백션의 백뮤직 1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그냥 하루 보내면서 우리가 웃었던 일이면 돼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좋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정순아 씨가 백디 할머니 목소리 완전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 그래야? 그냥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오소영 씨, 우리 집 남자는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서 입은 옷 땀났는데도 한 번 더 입습니다. 진짜 환경 생각해야죠. 9673님, 백천님 안녕하세요. 언니와 양평에 있는 용문사 왔습니다. 아, 그거 오래된 절이죠. 사찰 1100살 된 은행나무, 시원한 계곡이 있는 곳이죠. 방송 들으며 그 계곡물에 발 담그고 사연 보냅니다. 아, 좋으시겠다. 계곡물이 이상하게 시원해요. 그죠? 얼음물처럼. 맞습니다. 거기 예전에 뭐 과일도 담고, 그 다음에 뭐 가져갔던 음료수도 담궈서, 그죠? 먹고 그랬는데. 아우, 계곡 가고 싶네요. 이희원 씨, 오늘 더워서 도서관 왔어요. 책 펼쳐놓고 주무시는 분 많네요. 글쎄, 자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안 해야 될 텐데, 그죠? 고문서 씨가 이탈리아 디스코 가수 라라 노래 청하셨죠. 조니, 조니. 조니, 내 곁에 와줘. 당신과 함께 춤추며 행복한 꿈을 꾸고 싶어요. 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0: 이탈리아 디스코 가수 랄라가 노래한 조니 조니에 이어서요. 프랑스의 남성 댄스 듀엣이죠. 데비드 스와히, 저녁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데비드 스와히의 누이드 폴리, 광란의 밤. 오늘 밤새도록 즐기자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지선 씨가 광란의 밤, 네 맞습니다. 김기창 씨도 선곡 대박, 송윤숙 씨 선곡 신나서 좋아요. 여름 음악들이죠 사실. 네. 최은주 씨는 리듬에 맞춰서 까딱까딱. 네. 다들 그러고 계시죠? 송윤숙 씨 쇽크쇽크. 이도원 씨도 쇽크쇽크송이라고. 방혜숙 씨, 백디 더운데 몸이 자동으로 흔들어지는 거 뭐죠? 몸이 기억하는 거죠. 오늘도 즐겨볼게요. 사실 이런 음악 들으면서 여름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즐길 틈이 없습니다. 네. 홍영미 씨, 애 또 샴푸 샴푸 샴써도 판 깨도 돼 따닥따닥 고쇠 또 판솔레네. 이 뭐예요? 뭐, 넌 식구 부도난 예봐요. 도화로 뚜디 연원본이 팔린. 자판기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면 홍영미 씨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이게? 판독 가능한 얘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숙 씨, 어제 오늘 옛날 로라장 고고장 노래들 신나 신나 하셨는데 지금 우리 민PD가 이런 여름 음악을 트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위한 것도 있지만 휴가 갈 때가 됐나 봐요. 네. 오일사원님, 백디 부부 동반으로 여행 왔는데 빨리 돌아가게 생겼어요. 파가 나뉘었어요. 성향들이 다르다 보니 말이죠. 다음부터는 4명 이상 여행은 피해야겠습니다. 아, 이게 생각들이 다르면 이럴 수 있죠. 이를테면 뭐 나는 어딜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뭐 뭘 사러 가자 그러고 또 저쪽 사람은 아니 박물관 어때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또 뭐 이를테면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 관둬 관둬 이제 여기 찢어져 이렇게 된 거겠죠. 야, 몇 가족이 가신 거예요? 혹시 아이들은 안 갔겠죠? 아이들 있으시면 좀 참으시고 웬만하면 참으세요. 8090님, 백디 아이 둘이 방학이다 보니까 삼시세끼 챙긴다고 허리가 휘네요. 진짜 어제 반찬 6개 했는데 2개만 남고 하루에 다 먹은 거 있죠. 와, 아 진짜 Somebody to Love 이거 소개를 안 했네요.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지 마이클과 퀸이 노래하는 Somebody to Love인데요. 이게 저 프레드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추모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본인하고 친했던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데이빗 보이라든가 뭐 엘튼 존, 뭐 엑슬로즈, 로버트 플랜트, 뭐 애니 레녹스, 뭐 씰,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퀸의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근데 조지 마이클이 퀸하고 같이 부르는 게요. Somebody to Love. 원래 이 노래가 프레드 머큐리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죠. 제발 누군가 날 사랑해 줄 사람 어디 있나요? 라는 노래. 네, 이 노래 듣고 가죠.
1: Thank you very much. This song is one of my favorites. It's called Somebody to Love.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손 좀 잠깐 줘보실래요? 네. 이렇게 저랑 같이 손잡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같이 가주세요. 자, 오늘 1부 끝곡은 13살 때 데뷔했죠. 미국 컨트리 가수 리안 라임즈의 노래 7408님이 청하셨네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How do I live?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인천 방면 1차로까지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이 때문에 양방면 이 신

0: 서울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어서 북진천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소아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7: 위
6: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7: 소
6: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7: 로
6: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이 리차드 막스 노래는 뭐 그야말로 명품 목소리죠. 정말 완벽한. 네. 거기다 이제 스튜디오 녹음이니까 더 완벽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매력은 떨어지는. 아 그냥 더우니까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리차드 막스의 노래 Endless Summer Nights였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정무 씨가 막수 형님이네 하셨어요. 8240님이 유치원 방학 끝나서 기분 좋고 노래도 좋고 캬.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네요.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그 요즘에 그 방학한 아이들요. 얘네들 끼니 돌보고 이거 이제 애들 챙겨주고 이러는 게요. 극악의 난이도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치기 전에 방학을 하고 부모가 미치기 직전에 계약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에 아이돌 보시면서 이 더위에. 야 거기다 이제 손님까지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철없는 남편이 한잔하고 밤늦게 아자 우리 친구도 한잔 더 하러 집에 간다. 이러면 이제 완전 죽음이죠. 5959님이 안녕하세요 백디. 안녕 못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도 계곡에 물 담그고 오자고 나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인근 베이커리 카페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엔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백뮤직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야, 그렇죠. 계곡도 그 발 담그는 데만 시원하지. 그렇죠. 햇빛을 온몸으로 다 받을 수 있죠. 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 부모님들 네, 걱정돼서 전화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난 괜찮다 이거죠. 더우니까 밭에 나가지 마세요. 일하지 마시고요. 선풍기 꼭 트시고 에어컨 틀고 계세요. 나 괜찮아. 니들이나 신경 써.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하면서 또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성인 되고 크면 그 자식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요. 오늘은 뭐 기온이 좀 낮아졌냐 해도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기온이 뭐 30도 조금 넘어도 그 양산이나 모자 없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은 체감 온도는 그러니까 실제보다 뭐 최소 8도에서 1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상청이 폭염 행동 수칙 세 가지를 강조하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더 말씀드리죠. 일단 스탑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 무브 이동이에요. 그리고 체크 확인입니다. 중단 이동 확인 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거나 더위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 야외 활동을 스탑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이 더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또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챙겨야겠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음악을 좀 그늘 삼아서 잠시 쉬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선곡 맛집 민슐랭 PD의 선곡을 적절히 섞어서 그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가입해 주세요. 자,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챠
0: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가요인 것 같은 팝, 그죠?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가수 쉐기가 노래한 오 캐롤라이나. 오 캐롤라이나,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건데, 이 쉐기도 이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원래 자메이카 밴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날개 잃은 천사하고 좀 닮았죠, 그죠? 김수현 씨가 가요 닮은 팝인갑네 하셨고, 신선영 씨, 여기 백뮤직 맞아요? 가요 톱10 아니죠? 7106님도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영어 버전이네요. 박민희 씨, 룰라 노래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정혜영 씨도 앗, 다른 채널인 줄. 이현주 씨도 이 곡이 팝도 있었나요? 철이와미의 너는 왜. 예. 이 철이와미가 아 우와 우와 아아아 우와 우와 이렇게 샘플링을 한 건데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샘플링 개념이 조금 희박할 때죠. 자, 이 철이와미의 너는 왜라는 노래, 커버걸스, 미국의 여성 댄스 트리오입니다. 커버걸스의 노래 Because of You, 당신의 사랑 덕분에 웃을 수 있고 행복해요라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노래가 장혜리다, 이지선 씨. 예. 장은숙 씨, 어우,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하셨는데, 이거 진짜 철이와미의 너는 왜. 이거 천이와 은이도 있어요. 뭐냐면 임백천과 이상은이 레게 의상 입고 레게 모자 쓰고 이거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그 서태지가 데뷔했던 특정 TV연에서 아마 어딘가 화면이 있을 거예요. 천이와 은이 해가지고 됐었습니다. 이지선 씨도 추억 속의 발라드. 추억 속의 발라드가 아니라 추억의 발라드죠. 황금숙 씨가 장혜리 씨 곡인 줄 알았어요. 정윤석 씨도 장혜리 누나 소원하시네요. 그렇죠. 빌리 아이돌, 영국의 락 가수 빌리 아이돌의 White Wedding이라는 노래였어요. 오늘 하얀 결혼식이 열리네.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랑과 상처, 복잡한 감정이 스며, 뭐 그런 노래였습니다. 문정미 씨, 백디, 저희는 올해 휴가를 어디 안 갔어요. 군인 아들도 휴가라 집에서 임백천의 백뮤직 들어요. 온 가족이 함께해요. 이게 휴가죠, 뭐. 어우, 진짜요? 야, 근데 지금 휴가를 가봤자 그 지역에 시원한 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낮에는. 그죠?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그죠? 6290님, 임백천님 너무 더워서 선유도 왔는데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지금은 바닷물이 몽땅 먼 곳으로 떠난 뒤라 정자에 앉아서 임백천님 방송 듣고 있죠. 아, 지금 썰물 때군요. 정자도 무료, 파라솔도 무료, 구명조끼도 무료로 빌려주네요. 바닷바람이 너무 좋아요. 정자에 누워 시원함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이런 거 다 무료로요? 꼭 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의 뭐 세계적인 테너 가수죠. 안드레아 보첼리와 우리 한국계, 미국 국적이죠. 싱어송라이터 이재의 노래 DNA, 가로 열고 More Than Game, 가로 닫고. 이 노래 이승찬 씨가 청하셨네요.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죠. 우리 안에 흐르는 열정과 도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DNA죠.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콜드플레이와 BTS 그리고 기타리스트 DJ 천이가 같이 My Universe. 이야, 역시 좋네요. 콜드플레이 뭐 현존하는 지구상 최고의 밴드죠. 그리고 역시 우리의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한국 자랑스러운 그룹 BTS가 함께 노래한 My Universe. 넌 나의 우주야. 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는 가사도 너무 이쁘죠. 네. 그 전 노래는 역시 우리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한 DNA였습니다. 좋은 노래 두 곡 이어듣고 왔네요. 2196님이 백천아 갑자기 노래에서 한국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저도 더위 좀 먹었고 여러분들도 진짜 더위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도영 씨도 역시 선곡들 좋네요. 네, 박계영 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그죠? 근데 DNA는 DNA라서 D키였고 마이 유니버스는 E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어요. 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축하송을 불러드려야죠.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처럼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신 분들이겠죠.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생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DJ가 만든 축하송으로 특별하게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0133님 제 생일 차축합니다. 이름은 유현숙입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도 많이 챙겨줘야 하겠죠. 근데요, 사실 뭐든지 베풀고 주는 게 더 보람 있고 더 좋습니다, 본인한테. 8657님, 친정엄마 김영희 여사님 생신이세요. 82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아버님 이름은 철수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광주 가서 만날 거예요. 잘해 드리세요. 엄혜영 씨, 대딩 딸 생일이에요. 서연아, 항상 건강하고 꽃길만 걸어라.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애청자 엄혜영 씨 딸이 생일이군요. 서연 씨. 그리고 8371님은 백디 매일 듣고 있지만 사연은 처음이에요. 제 동생 춘희 생일입니다. 생일송 부탁해요. 오, 춘희. 7896님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 아내 탐티퀸 생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하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김은숙 씨, 우리 조카 황준희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축하송 불러드리죠.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쉐이커 부트에 이어진 이탈리아 그룹이죠. 발티모어의 타잔 보이. 0744님, 2133님이 이 노래 청하셨죠. 밀림 속 타잔처럼 모험을 즐기면서 신나게 살자는 얘기인데, 우리 0744님이 김포의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에요. 스리랑카 사람인데요. 그 남편이랑 18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백디 팬입니다.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지난 1일부터 휴가라 같이 있는데요. 밥 한 끼 편하게 먹고 싶은데 같이 있으니까 또 싸우네요. 아유, 싸우지 마세요. 오랜만에 휴가고 오랜만에 같이 계실 텐데. 2133님도 같은 곡 청하셨어요. 발티모라 타잔보이 듣고 왔습니다. 장은숙 씨가 타잔이 10원짜리 벤티를 입고 옛날에 그거 아이들이 많이 불렀죠. 네.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8월 4일 화요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박종숙 씨가 하일랜드 밴드 The Cranberries의 노래 Dreams를 청하셨죠. 이 리드 보컬이 Dolores O'Riordan이라는 아주 독특한 아일랜드 억양 그리고 몽환적인 목소리의 가수죠. The Cranberries의 Dreams. 당신을 만나고 처음 느끼는 설렘과 행복이 마치 꿈처럼 나를 감싸고 있어요라는 노래예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양민순 씨가 백디님 팝송 가사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더 좋은 거 아세요? 덕분에 더 좋아하게 됐네요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내영 씨는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거기에 여자친구, 제 여동생까지 함께 9박 10일 북유럽 여름휴가 가요. 저는 회사입니다. 회사랑 휴가 보내는 대표입니다. 헤헤헤헤 해탈의 경지라지요. 징글징글하다 징글벨 크크크. 가족 모두 여행 가서 좋으시겠다.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을 테죠 크크크크. 김내영 씨 내용으로 봐서는 119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은데 잘 버티세요. 7084님 아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아쉬워요. 식구들 출근하고 나면 백천님 방송 들으며 쉬는 게 피서였는데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시 화이팅 해야죠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디라도 잠깐 가시죠.

그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얘기들 주시고 제가 배달하고 또 좋은 노래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즐거운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죠. 은태순 씨, 이남수 씨가 청하신 노래예요. 마이클 부블레, 뭐 캐나다 대표 가수죠. 홈이란 노래요. 지금 멀리 있지만 그리운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당신 곁이에요 라는 노래예요.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량 안에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제품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고온에 노출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 2,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으론 영동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잠실대교부터 막힙니다. 반대 하남 쪽으론 동작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여의하류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가는 길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창녕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656님께서요. 응디, 택배일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식이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고민하다가 냉보온통에 냉면 육수 넣고 도시락통에는 냉면 삶은 거 넣어서 줬어요. 남편이 점심 먹더니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었다고 저보고 천재라면서 엄지척하고 문자를 보내줬네요. 맛있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냉보온통에 육수 따로, 면 따로. 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아내분에게 엄지척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사랑을 표현해주신 남편분도 정말 감동이네요. 덥고 힘들 때 필요한 건 사랑과 응원 그리고 칭찬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반짝이분들께도 제가 칭찬을 보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은비트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칭찬해. 응디의 사랑과 칭찬과 열정과 고마움을 한껏 담아서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홍진영의 엄지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아, 오프닝에서 아주 현명하신 아내분께서 이 도시락통에 냉보온통에 육수 따로 면 따로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셨대요. 이게 진짜 여름철 되면은 상하잖아요. 그 우리 충무김밥이죠. 충무김밥. 그것도 벤니라는 남편한테 김밥을 싸줬더니 자꾸 쉬더래요. 그래서 그 밥이랑 그 다음에 젓갈을 넣은 오래 상하지 말라고 그 양념해가지고 따로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해서 충무김밥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 어머님들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8006님께서 저도 요즘에 우리 딸 도시락 싸주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도시락 열 때마다 행복하대요. 물론 저는 도시락 싸는 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딸이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힘든 게 못 느끼죠. 우리 딸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그냥 다리 아픈지도 모르고 손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싸서 드시겠죠. 4712님께서 제가 5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머님께서 늘 콩국수나 냉면, 비빔국수를 해놓고 계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진짜 최강이거든요.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음식을 잘하기만 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게 합이 안 맞거든요. 부지런하고 음식도 잘하면 이 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러면서 바로바로 뚝딱뚝딱 해주시니까 아유 좋으시겠어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은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의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반짝이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 손 한번 잡아주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세요.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해.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금잔디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4179님께서 응디 저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언니와 저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저도 자매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둘째를 계획했어요. 성별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도 우애가 깊었으면 좋겠네요. 출산 전 마지막 여름 휴가를 즐기려고 친정 식구들이랑 여수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4살 터울 딱 좋다. 그쵸? 너무 연년생은 또 힘들고 또 3살, 4살, 3살은 아직도 손이 가긴 하는데 4살 정도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옷 입죠? 본인이 알아서 밥 주면 밥 떠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생도 예쁘다 예쁘다 할 수 있는 나이고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잘 돌볼 것 같은데 아유 여행도 다녀오시고 이제 둘째 태어나면 한동안 또 여행은 못 가니까 잘하셨어요. 4858님께서 응디 우리 부부는 신랑은 현장에서 장비 일하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청소일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휴가 기회가 생겨서 덕유산 형부 집으로 휴가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휴가라 너무 신나더라고요.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진짜 대학병원에서 일하시고 또 현장에서 장비 일하시면은 쉬는 날을 맞추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와, 2년 만에라니. 잘 다녀오셨네요. 에이,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또 휴가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자, 노래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영탁의 사랑 옥.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영탁의 사랑 욱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2945님께서 요즘 저녁마다 호수공원으로 뛰러 가는데요. 그때마다 꼭 아는 분을 만나네요. 아는 척을 하기도 안 하기도 어색한 그런 사이 뭔지 아시죠? 운동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냥 저 혼자 자유롭게 운동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분도 계속 운동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처음에만 아 운동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면 안 되나요? 그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로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한번 웃어주는 거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그냥 말만 안 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그치? 편하게 운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아 근데 이거 조금 신경 쓰이긴 하겠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보는데 그분이 안 보고 막 이러면 그냥 지나치게 또 막 그러고 그렇다고 계속 쳐다보면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아 근데 또 그분이 나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괜히 좀 빨리 볼 걸 그랬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계속 같은 코스로 도나요? 호수공원이 반대편 이렇게 좀 다른 코스 없나? 아무튼 뭐 눈인사 정도 하면 되죠. 이정옥님께서 응디 출석 체크해요. 저는 여름휴가는 생략하고 대신 대형마트로 휴가 갑니다. 마트 가서 구경도 하고 저렴하게 파는 먹거리 사오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시원한 마트에서 푸짐하게 장보올게요. 이것도 휴가입니다. 대형마트 가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거 싹 쓸어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것이 휴가죠 뭐. 전 진짜 휴가 떠나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마트 가시는 분들도 부러워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왔어.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강혜연의 알딸딸,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부부가 결혼 19년 만에 큰 결심을 하고 아이들 없이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그래서 며칠 전부터 숙소 예약하고 맛집도 찾고 아내는 여행 당일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밥도 쌌지. 그리고 드디어 출발을 했어.

0: 당신 노랫소리 오랜만에 듣는데 어 기분 좋은가 봐.
1: 그럼 좋지. 당신도 한 곡 불러봐.
0: 그럴까?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내 노래 어때?
2: 왜? 내 노래 그렇게 좋아? 비명을 지를 정도로?
1: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큰일 났어. 김밥 나 김밥 두고 왔어.
2: 응? 김밥?
0: 아우 당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싼 그 김밥을 두고 왔다고? 아우 아닐 거야. 잘 챙겼을 거야. 봐봐
2: 진짜 없어?
1: 아 우리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내가 당신이랑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쌌는지 알아? 돌아가자.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빨리 가자.
0: 아우 벌써 15분이나 달려왔는데. 아우 알았어 다시 가자.
1: 잠시 후 김밥을 챙겨서 다시 출발했는데 그 순간 또 아내가
3: 아우 안돼 여보 유턴 다시 유턴 본편 두고 왔어. 아우 여보 유턴해야 돼. 아우 가슴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진짜야 가슴을. 여보 어머 안돼 우리 강아지 밥을 안 주고 왔어. 여보 유턴
0: 아우 또 아우 도대체 유턴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3: 안 가려던 여행 몇 번 가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박군의 유턴하지 마였습니다. 오늘은 김형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어머머머 여보여보 유턴 어머머머 여보여보 유턴 김밥도 뜨고 오고 보온병도 뜨고 오고 가스불도 끄고 웃는지 안 웃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정말 이 깜빡깜빡합니다. 오랜만에 또 나가려다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챙겼나? 저거 챙겼나? 하면서 막 이 여행을 자주 가보는 사람들은 이거 딱딱딱딱 아는데 저도 그래요. 여행을 잘 못 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가? 저것도 필요한가? 이거 챙겼나? 저거 챙겼나? 뭐 이런 게 헷갈리더라고요. 0879님께서 저는 결혼 초에는 남편이랑 주말에 집에 있다가도 그냥 우리 속초 가서 1박하고 올까? 이러고 휙 떠났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알게 됐어요. 짐 싸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다녀와서 짐 푸는 건 두 배로 더 힘든 일이라는 걸 말이죠. 저희도 여행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집까지 두세 번은 왕복해야 떠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우리 짐이면 그리고 이제 그 양육해야 되는 아이가 없으면 그냥 가서 사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 우리 애기 애착 이불 우리 애기 베고 자야 되는 두상 삐뚤어진 베개 그다음에 이거 옆잠 베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챙깁니다. 그러면 유턴을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아예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항상 그 남편분이 유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1차선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야겠다. 언제 유턴할지 모르니까. 아 정말. 진짜 아내분 혼자서 다 이거를 남편 것도 챙기고 아이들 것도 챙기고 본인 것도 챙기고 이러려고 그러면 진짜 좀 빼먹는 게 생길 것 같아요. 남편분 본인 짐은 본인이 챙기고 아이들도 너가 꼭 챙겨가고 싶은 거는 챙겨봐 이렇게 하고 기본 이제 의식주 요거 생각하면서 자 어찌됐건 힘들게 가셨으니 잘 다녀오시고요. 은피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요.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죠.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박지연의 바다사나이, 그리고 장혜리의 안아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박숙형님께서요, 응디 며칠 전에 아버님 제사였거든요. 제사 모신 다음에 9명 식구들 식사 챙기고 오랜만에 모여서 한 잔씩 하고 뒷정리하고 나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자리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더운 것도 몰랐네요. 피곤이 좋은 점도 있긴 하네요. 불면증을 경험한 새가 없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경험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피곤하면은 뭐 더운지 추운지 그냥 기절해서 자지요. 아유, 수고 많으셨네요. 제사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 오고 밥 먹는 거 치우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반제이분들의 걱정, 고민, 사연 만나보는 시간.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허찬미의 해운대 밤바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할 때에는 외기순환으로 전환을 해서 차량 내부를 환기해 주시고요.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도 미리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3-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부천부터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한 번에 10km 정체고요.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속도를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30km 막히는데 진부 일대에서 가장 많이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최대성의 누나 사랑해였습니다. 똑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빛나는 초대석이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트롯바비 현역강 3의 우승자 응디 친구 홍지윤 씨예요. 며칠 전에 신곡 발표했거든요. 홍지윤 씨 모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수다도 떨어보고 라이브도 청해 들을게요. 홍지윤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목요일 2부에 마련되니까요. 잊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그렇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보죠. 윤소희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요.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어머니도 같이 듣고 계시는 거죠? 같이 들으셔야지요. 박상용님께서, 대구에 사는 청취자 박상용입니다. 이제는 응디도 제 이름 아시죠? 뭐니 뭐니 해도 더운 여름에는 은가은님의 시원한 목소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더위를 날려줄 응디의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은가은의 티키타카 신청합니다. 아유, 알죠, 알죠. 대구에서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예, 박상용님. 앞으로 또 더 기억할게요. 시원한 목소리 들으시면서 더위를 또 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구가 좀 더 덥죠? 대구의 그, 바닥에 계란 뿌리면은 후라이가 금방 된다던데, 진짠지. 오, 그 정도로 덥다 그러던데. 와, 올 여름에도 더우시죠? 또 시원한 여름에는 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신청하신 노래 이어서 들려드리고 손 한번 잡아주시러 돌아옵니다.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은가은의 티키타카.

더운 여름에 찬 음식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살살살살 아프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됐죠.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면서 배를 살살 문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등을 쓰담쓰담 해주죠. 그것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걱정이 많아서, 고민이 깊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찾아주세요. 응디가 손도 잡아드리고 어깨도 토닥토닥, 등도 쓰담쓰담 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화요일에 딱 맞춰 돌아왔어요. 손 한번 잡아주 있어.

은디와 반지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걱정, 하소연,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MOM님께서, 응디, 우리 딸이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서 제가 자주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딸 집에 가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준 열무김치에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딸 생각해서 음식을 해다 주긴 하는데 딸은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데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상해 있으니 너무 서운합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딸에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응디가 조언을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따님이 엄마한테 반찬을 부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엄마 나 이거 반찬 좀 만들어줘, 열무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이거 열무 담가서 먹어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신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 일하는 사람들은 그 뭐 시켜 먹고 이게 집에서 차려먹는 것도 참 힘들기는 해요.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이게 몸이 이미 녹초가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를 차려먹고 뭐 열무김치 있으면 뭐 할 게 많잖아요. 뭐 냉면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열무김치만 이렇게 잘 먹지는 않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땅콩조림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부조림이다. 뭐 이렇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거면은 먹는데, 저도 우리 엄마가 열무김치, 물김치 막 이런 거 해주면은 그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억지로 다 먹기는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나 안 먹으니까는 해주지 마 이러면은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러면 해줘 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또 손이 안 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따님이 어떤 반찬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열무김치 해줄 건데 너 먹을 거야 말 거야 라고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좀 약간 어? 열무김치? 이렇게 하면 먹기 싫은 거예요. 미안하니까 말 못하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드는지 아니까. 근데 나 좋아 해줘 이렇게 돼야 먹으면 이제 잘 먹는다. 근데 이제 뭐 분명 어머니도 힘드실 거고 따님도 이렇게 많이 해주면 또 부담스러워요. 이거를 주구장창 열무만 우리가 먹지는 않잖아요. 한 번씩 뭐 비빔밥에 넣어서 먹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또 양 조절도 또 잘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너가 먹고 싶다는 거 얘기하면 해줄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으니까. 너가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그럼 엄마가 그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실 것 같아요. 따님도 알았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저번에 파김치

이 파김치 빨리 먹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상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한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파김치 먹다가 진짜 제 몸이 파래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에 먹어도 저기에 먹어도 계속 남아가지고 이 양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그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상해 있으면 마음 상하지. 0911님께서 저희 시어머님은 혼자 살고 계신데요. 언제부턴가 부쩍 며느리인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집에 오라고 하십니다. 외로워서 그러신 거 잘 알죠. 근데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기름값이 드는 것도 무시를 못하겠네요. 어머님 생각하면 가는 게 맞는데 저도 여러 번 반복되니까 솔직히 체력으로 힘드네요.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막상 가보면 소소한 일일 때가 많아요. 어머니께서도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응디,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어머니께서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이건 진짜 어떻게 거절해야 돼요? 저도 며느리로서 이거.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요즘 기름값이 이게 진짜 무시 못하긴 하거든요. 거리가 좀 있으신가 봐요. 차를 타고 이렇게 기름값이 든다고 할 정도면 좀 거리가 있으신데. 아하. 어머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매번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어머니께서 며느님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편하게 딸처럼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별로 소소한 일인데 그냥 수다 떨고 보고 싶고 뭐 이래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어머니를 좀 며칠 모시고 아 그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어머님 적적하시죠? 제가 다음에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고 솔직하게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제가 한가할 때 자주 갈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 솔직한 게 답이에요. 어쩔 때는. 괜히 막 이리 둘르고 저리 둘르고 어머니 오늘은 이래서 못 가고 어머니 오늘은 저래서 못 이러면은 괜히 얘가 오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냥 솔직하게 어머니 기름값도 솔직히 너무 많이 들고요. 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애교스럽게 둘러둘러 말하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 또 오고 싶을 때 와. 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반지의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양지은의 그정 때문에 현철의 사랑의 마침표

양지은의 그정 때문에 현철의 사랑의 마침표 듣고 왔습니다. 반제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오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응디, 저랑 남편은 농막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요. 저희 농막 옆에 자연인 한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과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통성명을 하고 보니 신랑이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여보, 집에 맛있는 반찬 없어? 친구 좀 갖다줘. 여보, 호박 볶은 거 맛있다. 이거 많아? 친구 좀 갖다줘. 여보, 우리 보양식 좀 해먹을까? 많이 해서 친구 좀 갖다줘. 여보, 먹을 거 없어? 친구 좀 갖다줘. 하고 말이죠.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음식 하나 안 할 생각은 안 하나요? 이제는 친구에게 갖다주기 위해서 음식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딱한 사정만 보이고 아내가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우리 신랑 맞나요? 저도 환갑 넘어서 매일 반찬 하는 거 싫다고요. 누가 해주는 반찬 먹고 싶고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는 걸 남편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응디, 서운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 본인이 해서 갖다 드리세요. 왜 아내분한테 시키나요, 그거를? 아내가 무슨 음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물론 아내가 음식을 잘하니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음식 잘한다고 그러면은 옆에 이웃사람 여기 퍼다 주고 저기 퍼다 주고 그러면 골병나요. 아내분이랑 알콩달콩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생을 시켜요, 고생을. 에휴, 정말. 그 뭐, 물론 그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되게 자유롭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아 이거면 됐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시니까 남편분께서 아 친구 그래도 든든하게 먹어야자면서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내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다 알아서 잘 살아요. 내가 안 챙겨줘도 다 알아서 잘 삽니다.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반짝이분을 위해서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어요. 제목은 친구 사랑 을이라면 아내 사랑 돌이에요. 송. 자, 듣고 옵시다.

친구 사랑 을이라면 아내 사랑 돌이에요 송 듣고 왔습니다. 남편분 아내 귀한 줄 알고요. 아내 사랑 잊지 마세요. 아내 귀한 줄 모르면 진짜 나중에 후회해요. 아휴. 그리고 해주지 마세요, 아내분. 아내분이 자꾸 해주니까 남편분이 더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내분 또 착하셔가지고. 아유, 그럴까? 이러면서 또 해주시니까. 절대 해주지 마세요. 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용빈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성리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김용빈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고 성리의 당신이 아니었다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손 한번 잡아주셔서 앞으로 보내주신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김영랑님께서요. 70대가 되니 자꾸만 깜빡거리는 게 많아지네요. 실수가 잦고 암기가 힘들어서 요즘엔 트로트 가사를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핀잔을 주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큰 마음 먹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치매는 아니라고 하네요. 소식을 알리자 친구들은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기 바쁜데 아들은 조용하네요. 저에게는 너무 큰 걱정이고 너무 큰 고민인데 아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려고 문자를 썼다가 이내 지우고 말았습니다. 오우냐, 언제쯤 소식을 물어오는지 한번 보자 하고 말이죠. 근데 매일매일 핸드폰만 쳐다보게 되네요. 그리고 속상합니다. 응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에휴, 아드님께서 바쁘신가? 근데 실수를 할 때마다 왜 핀잔을 줘요, 아드님? 괜찮다고 해줘야죠. 옆에서 뭐라 그러면은 더 까먹고 더 실수하고 막 그렇게 돼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은 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된다.

돼요. 긍정회로만 돌아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지 마 이러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입력이 안 된대요. 이걸로 해. 이게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틀리지 말자. 이것보다 나는 잘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실수했다고 왜 까먹지 좀 말라니까 실수하지 좀 말라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괜히 마음에 상처만 받아요. 그게 되겠어요. 우리도 다 언젠가는 나이 듭니다. 그런 걸로 핀잔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같이 똑같이 돌려받아요. 그런 말 한 거. 어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문제 없댄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세요. 진짜 먼저 연락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드님 너무하시네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트로트 가사 잘 외우시고요. 운동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 하시면 되세요.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의 세어라 청춘아, 서른도의 마음이 울적해서.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오늘 손 한번 잡아줄 수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

정보 입력 꼭 부탁드려요. 은간의 빛나는 드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꾹꾹으로 김나희의 캐세라세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확인된 사고만 8건이 넘는데요.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 일죽 부근 정체도 사고의 여파입니다. 이후로 모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남이천부터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동광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2km 정체고요. 이후로 팔곡 분기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열대야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는 66년 만에 가장 더운 밤을 보냈고요. 양산은 낮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면서 최고 기온 경신. 서울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림픽도 아닌데 무슨 날씨가 날마다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냐고요. 폭염. 한자로 사나울 폭에 불꽃 염이에요. 사나운 불꽃을 피하는 게 맞죠. 시원한 물, 서늘한 그늘, 그리고 선글라스, 선블럭, 그리고 양산. 폭염과 맞서는 우리들의 무기 잘 챙기면서 이번 주 올 여름의 고비를 잘 넘겨보자고 말씀드려봅니다. 뜨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두 시간 만들어볼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왔습니다. 계속 날씨가 사악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다 보니까 40.5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습도까지 60% 정도 이상이라면 체감 온도가 50도? 안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역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축축 처지고요. 인터넷도 왠지 느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듣던 신나는 음악들도 굉장히 느리게 늘어지게 들리는 것 같고 이 야구장도 폭염 취소로 경기를 멈췄다고 하죠. 그리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다는 건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가 올 여름의 고비일 거라고 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맞서는 것보다 살살 잘 피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전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진짜 날씨 때문에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더위. 글자가 다 레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워요. 더워. 우리 안정래님. 그리고 부산 폭염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계신가 보네요. 저요,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피곤합니다 하시면서 장영수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소나기가 진짜 제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김경미님도 보내주셨고, 이저몽님도 콩디 출첵해요 방금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님 오셨습니다. 전국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콩디 오늘 헤어스타일이 쿨 애상 노래 부를 때인가? 유리씨 스타일 같습니다. 임혜정님. 쿨의 유리씨가 생각이 났습니까? 오늘 길지도 않은 머리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차 안에 이 블루하고 핑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쫌맸습니다. 1865님 1등.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누가 1등이래요? 오늘 1등 따로 계세요. 1115님이 도전. 달랑. 도전. 요거 하나로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1865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아님. 그러니까요. 부산인데 엊그제까지 40도 찍더니 어제부터 기온이 조금 내려서 좀 낮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내린 기온도 35도. 더위가 윗지방으로 옮겨간다는데 콩디 힘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볼게요. 권진홍님, 콩디 지금 휴가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제대로 된 여행을 하시겠습니다. 잘만 스케줄을 짜신다면. 모아가 사서 대구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3박 4일 동안 즐거운 시간 함께해준 남자친구 고마워라고. 남자친구하고 휴가를 보내셨어. 좋으셨겠습니다. 고맙다는 얘기 남친한테 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고. 9284님 청주는 35도입니다. 땀이 물 흐르듯 줄줄줄 흘러내리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도 찜질은 좋아하는데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왔는데 출구가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출구가 없어. 턱 맥힌다 지금. 어디 가서 피하고 싶은데 정말 지치는 요즘이에요. 8962님 너무 지쳐. 피하고 싶은데 출구가 없죠. 우리 8962님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고혜경님 이제 이름만 봐도 굉장히 친한 지인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우리 홍정아님도 찾아와 주셨고, 한유나님 오늘 날씨 더운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황승현님 찾아와 주셨고,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김경민님도, 그리고 손향숙님 이모티콘과 함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정래님도 찾아와 주셨고, 성영화님 그리고 권은정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모티콘 감사하고요. 주은수님, 백숙희님, 김영임님, 송소현님도, 이종표님도, 이제 이름을 다 외울 판입니다. 제가 노재홍님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구혜원님, 내려놓음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일과 병행한 대학원 너무 힘들었는데요. 1학기에 All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과제하랴 일하랴 수업들이랴 진짜 눈물 날 것 같았는데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오, 기특하시다.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아직도 2년이 남았지만 잘 버틸 수 있겠죠?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정말 열심히 달리신 것 같아요. 우리 내려놓음님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 밑 꼭대라 더 더워서 에어컨 못 끄겠어요. 유후님이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에어컨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유후님에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죠.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또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뭐 드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끼어들기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5분 56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 노래 듣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라라벨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이 지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밸런스 주제는요,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사진 정말 많이 찍죠. SNS를 보다가 캡처하기도 하고, 또 주차 구역을 까먹을까봐 저 이거 많이 하는데 거기가 거기 같아서 항상 찰칵합니다. 그리고 예쁜 꽃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죠. 그래서 또 찰칵합니다. 또 하늘색이 너무 예뻐서 찰칵. 그렇게 찍은 사진 때문에 휴대폰 용량이 넘쳐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떤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으셨을까요? 다들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 많이 많이 준비해놓고 문자 폭탄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첩을 열어보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감미연 씨의 파파라치 준비했고요. 이어서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감미연 씨의 파파라치, 또 이어서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우리 서종호님, 헐,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해서 계기판 찍은 게 내 마지막 사진인데. 우리 서정호님 보내주셨습니다. 계기판 사진이야. 그리고 곽영희님은요, 저는 요즘 중국 배우의

네, 푹 빠져서 또 중국 드라마에 빠지셨나 봐요. 아, 재밌죠. 장르어 사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님은요, 마지막 사진 셀카입니다. 화장 상태 점검 위에 셀카 찍었어요 하셨어요. 화장이 번졌나 안 번졌나, 요즘 땀이 많이 흐르니까 이런 거 점검하시려고 그 사진을 셀카를 마지막 사진으로 남겨놓으셨군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게시판 사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안양에 수암봉이라는 낮지만 제게는 힘든 산을 다녀왔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닌가 보네요. 그곳에서 찍은 사진 보냅니다. 3964님 보내주셨어요. 멋지게 또 포즈를 취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853님 제 휴대폰의 마지막 사진, 오늘 행운목 분갈이하고 알로에 입양했습니다. 문소연님. 아, 요게 행운목이죠. 그리고 알로에. 아, 두 가지를 다 사진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실내 정화식물로 많은 분들이 이 행운목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 알로에 예전에 이 피부 진정되고 또 보습에 상처 회복에 좋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집에도 이 알로에 참 많았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문소연님 아주 디테일하셔. 문자 보내시는 거 보면 아 이건 또 그림자네요. 콩디처럼 긴 바지들을 숏바지로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르지는 않으신 거죠 저처럼. 저 오늘 봉사 가면서 덥다 덥다 하면서 육교 건너면서 그림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7408님 보내주셨어요. 뭔가 끝부분만 마무리 잘하면 사진전에 걸어놔도 괜찮을 법한 그런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림자가 때로는 되게 예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240님 아이고 애기들 이쁘다 이뻐. 정말 한 네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 물놀이 갔어요. 단체로.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리고 5608님 오늘 가게에서 음식하는 도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 컷 찍었습니다. 거리가 다 젖어있네요. 시원합니다. 사진 한 컷으로. 지금은 해가 쨍쨍합니다. 무지개 보고 싶어요 하셨고, 저는 이번에 여행 가서 찍은 겁니다. 0318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돌판에 이거 뭐야? 그 슬라이스 삼겹살인가? 그 이건 또 뭐야? 사진을 여러 개 보내주셔서 소주병도 보이고 갑자기 더운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물놀이에 참여한 아이들 사진. 시원하겠다. 5603님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감도 안 오는 저희 딸입니다. 일요일 땡볕에 수영장에서 얼마나 놀았는지 얼굴이 몽땅 타버려서 저녁에 오이팩 해주는 사진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이를 싹 갈아갖고 이 열감을 빼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7살 유이의 첫 태닝입니다. 1430님 보내주셨어요. 이분 선물 받으실 분 리스트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아우, 재밌었습니다. 김경미님, 7월 24일 미분당에서 쌀국수 먹으러 갔던 날 찍은 사진이 마지막이네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사진첩, 을 딱 봤어요. 마지막 한 장을 딱 봐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오늘 어떤 하루였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싸이 그리고 이재훈 씨가 함께 부른 낙원 준비했습니다.

0: all about you.
1: 9615님, 저는 애호박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클릭했더니 아니 이렇게 반질반질돼? 이렇게 호박이 예뻐요? 와, 지인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우, 나는 호박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습니다. 아주 결이 곱네요. 그리고 우리 정환님, 옆집 언니가 주신 비트로 피클을 만들었습니다. 아, 많이 담그셨다. 맛있겠다. 파스타를 자주 해 드시는군요. 맞나요? 콩디 하셨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7101님, 제 사진첩의 마지막 사진은요. 강원도 장호해수욕장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이런 해수욕장이 있어요? 굉장히 아담하고 그리고 하늘과 맞닿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3시간 전에 찍은 사진이구나.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을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찰칵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6님 콩디 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 화장실 작업 중에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시군요. 더위 드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님은 꽃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 아우 여긴 또 어디야? 아 두피 케어 받고 오셨대요. 이거 두피 케어 받고 있는 중이신가 보다. 아 시원하셨겠어요. 두피.

속치마도 살 것 같습니다. 분명 비침이 없다고 해서 산 건데 잉 하셨어요. 반바지 같은 계열로 반바지 얇은 거라도 하나 구입 또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1424님 오늘 저희 둘째 셋째 유치원 등원시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박정황님도 제 마지막 사진은 방금 배송하고 찍어놓은 배송 물건 사진이네요. 인물보다 배송 물건 사진만 잔뜩입니다. 그리고 8353님 안녕하세요. 콩디의 사춘기 아들이 아, 저 이 사진 보고 너무 웃었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콩디 사춘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몰래 찍었습니다. 아, 요즘 저희 부부의 최대 난제입니다. 근데 사춘기 같아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는데 최대 난제라고 잘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353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사진 한 컷은 무엇일까?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8353님 그리고 9615님 7101님 1430님 제가 아까 선물 리스트에 올려놓겠다고 했던 분 그리고 1416님 지금 세트 작업하고 계신 분 8006님에게 시원한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준비했고요. 21학번 스티커 사진 이어서 듣겠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뉴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0: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우리 황은희님 지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라니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더위 조심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황은희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겠죠? 우리 은희님 환영합니다. 오신 거. 그리고 싹스리님 농촌 농활 왔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건강하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계곡에 와서 시원하게 시원해 보입니다. 발 담그고 아이스 커피 마시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그리고 국선자님 음악이 너무 좋다 하셨고 구효남님 뽀너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좋네요. 같은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766님 뽀니언니 저번에 남친 생일이라고 결혼해줘 하고 보냈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저녁에 마치고 왔더니 딱 프로포즈를 하네요. 프로포즈 받으셨어. 축하합니다. 소박하지만 저한테는 최고의 프로포즈입니다. 아, 기쁜 날 맞이하셨네요. 5766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웃음치료 실버 강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426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6586님도 참여해 주셨고 어젯밤이 힘들다고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우리 서연이 서빈이 산책 모습이에요. 사진 잘 봤습니다. 1023님도 참여해 주셨고 1555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규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725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양지훈님 언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오늘 운동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가기로 했는데 그늘만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하시면 좋을 듯한데. 4208님 대전은 한바탕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는 그쳤는데 대신 습도 더 덥겠네요. 습도가 아주 높다고. 그리고 7025님 2244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 하셨어요. 웬만하면 빨리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459님도 언니 저 휴가 갔다 왔는데 뻘겋게 익어서 왔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가렵겠네요. 자외선이 무지무지 심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받는 재미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부에서도 문자 폭탄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RF의 노래 오늘 이분의 라라랜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상심이란 곡이에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더 늘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총 50km 막히는데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경기권에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구간, 또 부곡에서 반월터널까지 막힙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북진천부터 막힙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잠실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문차일드. 우리 유흥자님 문자 주셨습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오셨어.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들을게요 하셨고, 박정희님 역시 우리 뽀언니는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사연 소개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0: 놓치는 사연들이 더 많습니다. 임재희님 출석합니다. 점심을 먹었는데도 이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시간이지. 다들 그래요.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콩디 언니는 간식을 어케 참아요. 이를 꽉 깨물고 참습니다. 임재희님. 김동욱님, 콩디, 여기는 충남 금산이에요. 금산. 금산에서 문자 주셨어.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푹푹 찌겠어요. 라라랜드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김동욱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 폭탄 사랑한다고 했더니 우리 김규리님, 김규리님 성은 잘 모르겠어요. 규리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막 갖다 붙이네요. 와, 문자 폭탄을 도대체 몇 개 주신 거예요? 규리님. 엄마가 요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어제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시고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효도해야죠. 4279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빨리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규리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다 같이 효도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하려고, 저 진짜 후회 안 하려고 효도하는 것 같아요. 이현숙님 안녕하세요 콩디. 더운 날 저는 휴가인데 회사 나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삼겹살 먹었습니다 하시면서 이현숙님 또 보태주셨고, 3955님 일본으로 여행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지인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요즘 지진 때문에 일본도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참고 경주 참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참고로 저는 경주에서 개인 택시하고 있는 고종률 기사입니다. 자주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3955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건너뛰시고 좀 잠잠해지면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종률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이 달리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분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1142님도 전주에서 매일 듣고 계시다고. 전주에서 직장일 끝나고 집에서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지영님도 오셨습니다. 저도 출석 체크합니다. 이분 언니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래요. 광명에 갑자기 반가운 비가 폭우가 쏟아졌다고 반갑다고 9661님이 보내주셨고, 오신혜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 3박 4일 캠프 끝나고 모시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우, 왕입니다. 요즘 우리 이 아드님 따님이 집안의 왕입니다. 수원에서 전라도를 초보가 고속도로 왕복하니 다리가 욱신욱신 어깨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오늘 저녁 엄마표 김밥을 먹고 싶다네요. 아, 엄마도 힘들다 하시면서 오시네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받으면 제가 속속 끼어들기 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요. 새로운 코너입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시작됩니다. 저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릴레이로 이 화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Thank you, DJ.
2: 콩디가 고른 노래 바통을 받아라. 라라 가족과 이어가는 릴레이 선곡 콩콩 디스크 자키. Like 오늘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는요,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야 모래사장. 몰디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히또 한잔하면 턱없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해변 드라이브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여름 멜로디 레게로 떠나봅니다.

아, 역시 자메이카 출신 레게 가수 샤기의 엔젤입니다. 2001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레게 감성,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몰디브는 못 가고 홈디브 완전 좋아요 하시면서 홍명숙님, 1267님, 4365님, 고혜경님, 설지원님. 그 비스무리한 시기에 김건모 오빠가 레게 머리하고 핑계 부른 게 기억나네요.

안에서 박성원님 레게풍 노래라 김건모의 핑계로 받을게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공디 나 비즈팔찌 주세요. 제발 외면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아요. 알았다.

이 노래가 생각나셨어. 이 노래로 바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최경희님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물퐁당님 그리고 8248님 유비포리 레드 레드 와인 흥겹고 시원한 레게 음악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서면에서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나셨어. 우리 8248님 노래 나갑니다.

디스크 자키. 오늘 저 콩디의 선곡은 이너서클의 스웨트 그리고 샤기의 엔젤 이렇게 두 곡이었었고요. 많은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김건모 씨의 핑계로 받아주신 분 계시고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또 듣고 왔고요. 유비포리의 레드 레드 와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수환님 오늘 느낌 너무 좋아요. 주제 선택을 어쩜 이리도 잘하셨을까요? 에어컨을 틀고 누워서 듣는데 왜 크게 왜 크게 와 있는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웅님은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지성철님 순천에서 주셨습니다. 레게는 투투 1과 2분의 1이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우님은 이 노래도 있죠. 근사하죠. 코코모 비치보이스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저도 신청했는데 제 이름은 대체 언제 나오나요? 박계영님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 신혜경님 콩디 오늘 우리 막내 예은이 생일입니다. 우리 예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점심으로 화덕피자와 파스타 먹고 집에 왔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예은님을 비롯해서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콩디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가는 콩콩 디스크 자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컵핑수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주님 드디어 가입하셨다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가입하셨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조현주님. 선물방에 여러분들 당첨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요. 투투의 1과 2분의 1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남편은 공포 영화 마니아다. 연애할 때도 싫다는 나를 억지로 극장에 끌고 갔고, 무섭다고 눈을 가리면 손을 치우며 끝까지 보게 했다. 그때 나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 남자, 전화를 끊을 때쯤 되면 항상, 아 맞다, 창문 닫았지? 잘 닫어. 혹시 창문 밖에 지나가는 사람 보여도 절대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에휴, 우리 집 10층이거든. 그러니까 10층인 거 똑똑히 기억해. 거기 지나가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 하, 짜증은 치밀고 등골은 서늘하고 무서워서 전화를 못 끊고 있으면, 아 이제 나는 좀 자야겠다. 다시 한번 문단속 자라고. 아 끊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어우, 나 일찍 자야 된다고. 출근해야지. 무서워도 꼭 참고 얼른 자. 아 맞다, 현관 문구멍 들여다보지 말고 눈 마주친다. 알았지? 그날 밤엔 한여름인데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잤다. 하지만 겁에 질려 놀라는 게 재밌었는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이 남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 이 사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 맞나?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면 말이야, 문 단속 잘하고, 아이 그만해, 거기까지 해 그냥. 자기 정말 나 혼자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더하면 나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지, 혼자 사는 거 무서우면 우리 같이 살래? 나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다. 너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게 나는 귀신 때문인지 뭔지 연애 1년 만에 후딱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도 우리는 공포영화를 자주 봤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보는 호러물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셋이 자고 있는데. 난 귀신보다 무서운 현실을 겪고 있는 엄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 싫다 하면서도 남편 따라 공포영화를 보던 27 내가 떠오른다. 그 시절 남편의 장난을 오랜만에 생각하니 기가 막혀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여름날의 오후다.

0: 여러분, 여러분 어깨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 누구예요?
1: 콩디 오른쪽 어깨가 무겁겠는데 고양이 좀 내려놓죠 하시면서 6854님 아, 저같이 장난을 또 치셨습니다. 아, 이어서 듣고 온 곡은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였습니다. 어우, 밤에 들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 대낮이니까 가능하지. 노렸네 노렸어. 9764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어떤가요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종철님은 남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남자분이 큰 그림을 보신 것 같아. 그러네. 이번에 라라랜드 밤에 재방하는데 진짜 재밌겠네. 아, 오싹하고. 아우, 그냥. 나 한번 들어봐야지, 오늘은 꼭. 그리고 애경님, 공포영화 저도 엄청 무서워합니다. 우리 애경님, 공포영화 무서워해. 그리고 정화님은 남편의 작전

이었군요. 같이 살고 싶어서 하시면서. 와, 우리 아름다운 부부 맞죠? 부부에다가 따님, 이쁜 딸이 오늘 또 오스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멈춰주셨습니다. 아,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네, 저 이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종철님은 바퀴벌레 맨손으로 잡는 엄마. 아유, 이런 엄마가 어딨어요. 바퀴벌레는 다 싫어하지. 구문서님도 남자 작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임한님, 크크크, 재밌으셨나 보네. 좀 소름 끼치게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병숙님은 다복하시네요 하시면서 또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신혜경님, 우리 남편이랑 공포영화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너무 현실적이라. 저도 엄청 겉보였는데 지금은 꿈에 귀신 나와도 귀신을 때려요. 여자들은 자식을 낳아 엄마가 되면 용감해지나 봐요. 그렇다고 우리 신혜경님 뭐 바퀴벌레도 손으로 막 때려잡고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못한다고. 그리고 아, 김성철님 오늘따라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춘리 같죠? 춘리.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인데. 아, 그렇습니까?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마음 뺏기 있기 없기 없기. 그리고 박영웅님, 이보님 너무 재밌으시네요 하시면서. 제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재밌다면. 고봐, 우리 이재숙님. 바퀴벌레. 아, 이사사님 뭐라고요? 바퀴벌레를 발로 잡는다고요? 아, 안 돼. 아니 돼.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냐고. 저 예전에 바퀴벌레 예전에 집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걔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얼어 있었던.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한 일주일 근육통으로 엄청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바퀴벌레. 오우, 놈. 오늘 우리 라라 가족 유인정님의 이야기로 어떤가요? 꾸며 드렸습니다. 이분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릴게요. 벌써 48분. 1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선 씨의 노래 듣고 오죠. 오늘 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우리 박상우님 지금 듣고 계시죠? 콩 뒤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면 최소한 1,000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하시면서 제가 아까 비즈 팔찌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뺏어? 뺏는다. 와, 줬다가 뺏으면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다 그래서 진짜 참는다. 박상우님. 그리고 4082님. 이분은 시작부터 문자가 치야. 난 매일 듣방하다 처음 들어왔는데 외면하고요. 허, 외면했죠. 슬펐죠. 그래서 4082님. 그리고 4366님.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가입 안 했다고 안 읽어주시는 건가요? 언니와의 추억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랬죠. 4366님. 권재일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7916님, 1865님, 1777님, 그리고 점식님 문자 잘 받았고요. 0584님, 이번 라라랜드 2시간 잘 듣고 있네요. 혼자서 아니라 수많은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버스 운행을 열일하는 중입니다. 저는 63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콩디가 읽어줄까 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63번 시내버스 기사님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인 늘 응원하겠습니다. 더위도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솔리드의 노래입니다. 잠든 널 포켓 속에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잠실대교 3,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천호대교부터 막히고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그 사이 동작대교 2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대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방면, 강해부터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의정부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불암산 요금소부터 길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막히고 안성 일대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뭐 타이어의 공기압은 괜찮은지,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에 이상은 없는지,

또 연료는 충분한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행 중에는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온 우리 스윗드라이브가 잠시 멈춰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원히 안녕, 뭐 이제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잘 쉬고 재정비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놓자고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인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어요.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데이식스는 진짜 노래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 같아. 딱 진짜 필요할 때 딱 선곡할 수 있는 노래들. 아, 너무 명곡들이 많아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네. 김수미님, 깜빡이 키고도

0: 돈으로 와야죠. 이건 아니야.
1: 예. 아, 드라이브 방송이니까 깜빡이보다는 방향 지시등. 예, 그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
0: 끝까지 이 악물고 정신 차려야지. 최수진님. 밖에서 성윤선 PD. 오빠 티저.
1: 예. 정확한 건 정확히 지적을 해야 돼요. 어제 이빨이라고 그러셨죠? 치아예요. 예. 치아 보이지 마세요. 네.
0: 최수진님. 듣고 있다가 급하게 들어와 봅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상철님. 엥? 뭔 청천벽력 같은 일이래유? 진짜 가족 같은 인디였는데. 이현주님.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나 봐요. 아니죠?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좀 갑작스러운 오프닝 멘트에 좀 많이 놀라셨을 테고, 아, 제가 어제 너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 이제 스위스로 팬분들께는 미리 좀 알려드린 소식일 텐데요. 아, 아쉽지만 제가 8월 16일까지 12일 남았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를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예. 시한부 이제 열흘 남았어. 그러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주시고. 아이, 근데 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년간 엄청 많이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북돋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잘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딨어. 솔직히 그래. 제가 한 데뷔 후 21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 라디오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게스트를 나가봤지만 우리 스티인만큼 아유 진짜 사랑이요. 사랑. 사랑 그 자체. 예. 그러니까요. 평상시 하던 대로 예. 하루하루 그 안녕을 묻는 그 두 시간 잘 채워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변화 없을 거고요. 1585님 아쉬워요. 6시는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한 지 딱 세 달째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꼭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왜 이제야 왔니? 왜 이제야 왔니? 정엽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 문시은님 2시간 동안 이렇게 게스트도 없이 어? 다정하게 사연 메시지 들려줘. 들어줘. 웃기게 성대모사 해줘. 춤춰줘. 노래해줘. 이런 DJ 또 없는걸요. 진짜. 좋게 봐주신 거예요. 다들 해요. 다들. 예,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시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느님께서 불같은 열을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역시 표 제조기 대단해. 불같은 열을 달려봅니다. 엔진 안 끌 겁니다. 폭발을 해도 끝까지 켜놓고 열흘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아쉽지 않게 우리 스티인들이랑 더 오래 더 많이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제 아껴두지 마. 네, 아껴둘 말 없어요. 저희도 좋은 노래 이제 아껴둘 거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 걸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아, 날씨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서울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제일 심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낮 시간에 야외 활동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실내 온도 유지 꼭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낮 시간대에 충분한, 그러니까 낮 시간대가 아시죠? 밤에도 30도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 야간에도 항상 수분 섭취 잘하시고 쉬실 때 푹 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

0: 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5214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이 노래 제목은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해야 돼. 오래도록 고맙도록.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드라이빙 포인트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의 실시간 사연 한번 주거니 받거니 커피숍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느낌으로다가 예, 한번 볼게요. 아니, 0007님 오셨어요. 예, 앉으세요. 예. 뭐 하실 말씀. 형님, 형님이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동안 저는 야근을 그렇게 해왔죠. 마치 한석봉과 어머니처럼요. 근데 우리가 잠시 이별을 해야 한다니. 전 여친이 헤어지자고 할 때보다 슬퍼요. 조금 눈물이 차오르다가 형님이 콧구멍 만지작하는 모습에 또 그쳤습니다. 아, 내 실수야. 미안해. 세상에 기쁜 이별은 없다지만 마지막 날까지 기쁘게 함께 하겠습니다. 하트. 또 나 보고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라디오는 귀로만 들어야 돼. 환상이 깨지고 흐름이 깨져. 제가 얼마나 콧구멍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아유, 이쁘게 생긴 콧구멍 요거 자 계속 만져줘야 돼. 그래서 계속 이쁘잖아. 농담이고요. 우리 0007님이 번뜩이는 재치, 유머러스한 그 필력, 그리고 일상이 굉장히 시트콤같이 재밌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잘 지켜주셨고 제가 0007님 소개는 많이 안 해드렸어도 보면은 항상 웃어요. 아이고, 우리 한석봉 열심히 떡을 썰었을 텐데 이제 또 뭐 다른 어머니랑 같이 썰시면 되겠죠. 아, 글을 쓰지.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떡을 썬다고? 요즘 한석봉은 떡도 썰어야 돼. 글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결혼 못한다. 가정일도 열심히 해야 돼. 글만 쓰고 그 저기 먹고 대학생이면 안 돼. 아무 말이나 막 하네. 그래요, 0097님. 아, 영민 씨? 예,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전다혜님, 3년 전에 복직하면서 아기 등원 때문에 모셨던 저희 집 돌봄 선생님도요, 이번 달을 끝으로 그만둔다고 하시고 인디도 떠나고 저에겐 너무 잔인한 8월입니다. 엉엉엉. 하필 그래요, 그죠? 아, 뭐, 하필 그런 소식이 또 겹쳐서 오는 게 또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쁜 소식도 그냥 따블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다혜님 항상 잘 챙겨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 참 크는 동안 스님 들어주시면서 이쁜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사시면 됩니다. 에, 제가 없다고 뭐. 그죠? 에, 우리 애기도 이쁘게 잘 자라라잉. 꿈꾸는 모델 줌마님. 물음표가 대략 한 18개 찍혔어요. 인디. 이노진을 처음으로 알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아, 가신다니 아쉬워요. 전역하면서 매일매일 애청했어요. 이노진, 사랑한대. 고맙습니다. 네, 저녁 시간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좀 북적북적하고 좀 바쁜 시간대잖아요. 퇴근을 하기도 하고 귀가하기도 하고 야근을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하고 엄청 바쁜 시간대인데도 여기에 예, 상주하시면서 틀어놓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사랑을 한 거죠. 예. 보통 사랑으로는 지속될 수 없었던 관계. 그게 4년이었어요. 예. 그만큼 더 다른 여타의 경험 추억보다 훨씬 더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스테인들이십니다. 5776님. 인디 덕분에 하루 중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에게 스테인이란 그저 계속 듣고 싶은 라디오이자 행복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인디에게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말씀도 이쁘게 해주세요. 6시부터 8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도 내내 행복하소서. 예, 그랬으면 좋겠고 내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방송 들어주시면서 그 선곡 칭찬 많이 해주시고 아, 틀어놓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라디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도 대조도 해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저의 자부심이었고 지금 우리 송윤선 PD와 신은경 작가 계시지만 그 전에 또 읽어주셨던 우리 감독님들, PD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좋습니다. 7779님께서 청해 주신 에일리의 If You, 만약에 당신 들려드리면서요. 계속 좀 이렇게 사연 좀 보내주세요. 우리 얘기 나눕시다. 에일리입니다. If You.

7779님이 청해 주신 에일리의 If You였습니다. 자,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이제 오늘 펼쳐집니다. 요거는 계속 돼요. 우리 스드인의 자랑이죠. 일단 키워드 알려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유인음악 가게 오늘 주제는요. 팔밤 별거 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뭐 그냥 지금 딱 문득 떠오르는 노래, 이 감정, 아 뭔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놓치기 싫고 하지만 어머 그냥 행복을 빌어줘야겠고 막 이런 느낌들. 예,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생각나고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죠. 예, 어떤 사람? 저. 어떤 상황? 슬픈 상황. 사연 살짝 덧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유 없어요. 그냥 듣고 싶어요. 뭐 이런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만약 사연이 없으면 알아서 밖에서 커트할 거예요. 예. 지금 떠오르는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도 이제 노래 신청곡과 함께 나눠볼게요.

보려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 노래 두 곡 들을 텐데 7121님이 아 화도 났다가 이해도 됐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짜증도 났다가 받아들였다가 이해가 또 안 됐다가 누구야 누가 내 행복 가져가 흰옷 입은 날 짬뽕 국물 한 방울 튀시옵고 양말은 꼭 한 짝씩 사라지시옵고 USB는 꽂을 때 꼭 세 번째에 성공하시옵고 급할 때마다 앞사람 천천히 걸으시길 제가 기도할 거예요. 유유유유유 아, 우리 이모냥으로 만든 사람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여기 하나 더 최근에 영양제 먹을 시간에 근처에 물 없어라 진짜 짜증나 나 떠다 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양제 먹은 입에는 넣었어 세알을 넣었는데 물이 없어 아 이거 그냥 침으로 삼킬까 막 이런 순간이 있어요 진짜 난감하죠 아, 7121님 마음 감사합니다 자 지금 떠오르는 노래 오늘 유인음악가게 주제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많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박인실님께서 청해 주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그리고 고혜경님이 청해 주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듣고 싶은 그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 첫날부터 함께한 소나무 스드인입니다. 인디가 방송 끝날 때 늘 목례로 인사해 주잖아요. 얼마나 스드인을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건지 주변에 막 전하고 있었는데 그만두신다니 너무 아쉽네요. 2AM에 죽어도 못 보내 청합니다. 네, 1076님 그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시작할 때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끝날 때 90도 인사하면서 끝 마치고 이런 관계가 또 없어요, 그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후렴구나 가네요.

와 강렬했다. 언타이틀의 떠나가지 마세요. 딱 떠오릅니다. 인디 가지 마요. 유유하셨어요. 아유 닉네임이 우리 오란다님이 가지 말고 여기 오란다 그러시네. 아이고

저는 이 노래를 인디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우리 박민경님께서요, 데이브레이크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해주셨거든요. 아, 이 노래는 내가 스테인을 위해서 들려줬던 노래인데.

서경혜님이 인디 2주년일 때 2년, 이 2년이 오래 가기를 하고 사연 보냈었거든요. 헤어짐은 언제 누구와도 참 마음이 그러네요. 스팅과 함께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좋은 순간이었길 바래요. 덕분에 퇴근길이 감사했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0: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0: 오타!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 듣고 싶은 노래들로 전해주신 우리 스티니들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청해주신 노래들이 노래로 안 들리고 편지로 들리네요. 와, 감동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센스쟁이 발표합니다. 뾰롱! 문시은님이십니다. 문시은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마크투베 노래를 청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스드인을 통해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노랫말처럼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기쁨을 알려준 인디에게 이 노래를 전합니다 하셨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 또 곰곰이 잘 들으면서 편지 읽듯이 들을게요. 문시은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고 우리는 2부에서 또 이야기 나눕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원효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는데 동호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동작대교 4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칠갑산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밀리고 더 가서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속도를 줄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였습니다. 우리 박선미님께서 스드인 들으면서요. 호준 오빠의 팬이 됐어요. 사랑하고 기억할게요. 모든 순간을 하트. 오빠도 저를 우리 스드인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네. 아 진짜 흥겹고 뭐 따뜻하고 정겹고 좀 깊은 노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박선미님의 사연과 더불어 들으니까 아, 참.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네요. 그죠?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또 다시 만나서 반가워. 또 사랑하면 되죠. 예.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2부 시작됐습니다. 한수임 님이. 인디, 설마 오늘까지예요? 왜요? 늦게 오셔가지고. 게시판 파악 지금 못하셨죠? 다들 울고불고. 다들 유유거려. 수임님, 제가요 12일 남았어요. 12일 그죠? 16일날 그만두니까 일요일날 16일날 녹음방송을 끝으로 종료합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지금 그 뭔가 그 고별주간 그러니까 이별주간이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렸어요. 예, 어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말씀드려서 다들 좀 놀라셨어요. 아유, 이렇게 잔잔한 그 평화로운 일상에 가급적이면 그 좀 안 좋은 소식 안 들려드리고 싶고 좀 놀랄만한 거 안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진짜 제일 원칙이었는데

0: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에휴, 돌 한 방울, 아, 돌 한 방울? 돌 하나 이렇게 던진 느낌이 돼서 진짜 미안합니다, 괜히. 장영주님, 인디 어디 가요? 지금 들어왔는데 사연들이 이상해요. 영주님도 들으셨죠?
1: 네.
0: 그래서 지금 1분 1초 지나가는 게 예, 아깝습니다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예, 우리가 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분 한 분 맨날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게시판 다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봤던 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별다를 건 없지만 특히 좀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가지고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이 남겨주지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만 꼭 그만둔다 그러면 뭐 난리 나지 아주 그냥 알겠니까 그만큼 아쉽다는 거죠, 그죠? 예, 고마워요. 한번 또 이렇게 웃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찍은 사진 캡처 다 좋습니다. 스틴의 일상 함께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할게요.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이게 무슨 노래지? 어? 아, 그 노래구나.
3: 머릿속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립니다.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2: 사라쿠
3: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키를 잡고요.

스비트바퀴 서밍에 이어서 듣고 온 오늘 노래는요, 힌트곡이고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감 좋은 날, 럼블피쉬.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슬픈 노래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답곡이 힌트곡이 될 수가 있나? 그랬더니 우리 PD님께서 예감 좋은 날,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맞고 그 와중에 이 노래 내용이 슬프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 와, 일타쌍패, 아, 일석이조. 대박. 역시 PD님은 훨씬 나은 사람이야. 대단해. 오, 생각도 못했는데.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힌트곡. 아, 이보다 좋은 힌트곡은 없었네. 자, 오늘 잘 맞추실 거예요. 거의 다 맞추셨고요. 이제 오답 향연 들어갑니다. 이 땡 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쳐드릴게요. 물퐁당님, 이제 이 허밍은 어디서 들어요? 그래요, 그건 정답이다. 노경현님, 인디삼촌 좋아하는 우리 집 초딩들이요. 스비트바 이제 못하는 거야? 이제 없는 거야? 하고 울상됐어요. 우리 아가들이 그런다니까 또 울컥하네. 이현주님, 인디가 닭살 돋게 과하게 표현하는 허밍 은근 즐겼는데 아쉽네요. 제가 좀 과하긴 해요. 죄송해요. 김배티님, 삐리뽕 삐리뽕 이제 못 들어. 남은 날들 삐리뽕 100만 보내줘요. 그쵸, 허밍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3절로 끝나는 건 거의 괜히 이제 삐리뽕 이렇게 끝냈는데, 그러게, 그것도 맨날 100만 번 들으면 그것도 지겨워요, 지겨워. 예. 가끔 들어야지. 김보라님, 오늘 쿠폰은 인디에게 주고 싶어요. 인디, 거기 서라쿠. 어디 가지 말라쿠. 못 보낸다쿠. 아, 진짜 1등 스드인이야, 김보라님. 사연 좋죠? 아, 잘하셔. 그리고 7360님, 이 와중에 새싹 문자. 어휴, 선물 타가시려고 도전하셨어. 무려 예감 웃음 웃음 하트 맞췄다 이거지. 아쉽습니다. 틀리셨어요. 어쩌죠? 7360님, 이제 남은 시간

0: 그러면은 내일 하고 어머 어떻게 다음 주 5일 엄마 6일 안에 예, 도전해서 상품 타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은 공개하겠습니다. 어 휴대폰이 잠금함이 풀렸네. 그러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어 난다.
1: 그래 난

오늘 정답은 스위스로우의 다 잘될 거라 생각해 였습니다. 제가 우리 스트인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다 잘될 겁니다. 그리고 다 잘생겨질 거고요. 아이, 이만한 덕담이 어딨어요, 그죠? 당첨자 발표합니다. 스위스로 다 잘될 거라 생각해. 스트인들에게도 우리 모두 다 잘될 거야 라고 남겨주는 마지막 인사 같아서 더 뭉클해요. 뿌엥! 가지 마요. 내향형이라 이제 정들었어요. 아, 내향형이라 이제 정들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죠? 김선아님 감사합니다. 정들자 이별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스위스로 다 잘될 거라 생각해. 이 시간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인디가 너무 귀여운 코너였는데. 하, 귀여우면 답 없는데. 웃자지. 박유선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스위스로의 다 잘될 거라 생각해. 우리 인디는 어딜 가도 잘될 거라 생각해. 어우,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고소라님 행복하시길, 잘 되시길 바라드립니다. 이미 당첨되셔서 오늘부터 잘 됐습니다. 이 세 분, 여기 일곱 분 더 모셔서요. 총 열 분께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설아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담아봤어요. 거기 설아쿠! 이거 아니고. 네,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정답곡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스위스로의 다 잘될 거라 생각해.

스위스로우에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오늘 스비드바 퀴즈 정답 곡이었습니다. 우리 스트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선정해본 스비드바 퀴즈. 아, 김주영님, 저는 DJ와의 이별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데요. 이렇게나 슬플 줄 몰랐어요. 밥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쵸. 라디오를 찾아 듣게 되는 것도 참 예전보다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만큼 희소하고, 그래서 정든 라디오가 더 예전보다는 수배 더 소중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우리 주영님도 그런 마음이신가 봅니다. 이혜원님, 이럴 줄 알았다면 저희 동네 지역 축제에 오셨을 때 용기 내서 다가가서 스드인 잘 듣고 있는 애청자라고 말이라도 걸어볼 걸 그랬습니다. 망설이지 말걸, 주저하지 말걸. 그러게. DJ가 아닌 마음 같아서는, 그니까요, 좀 와가지고 인사 좀 해주시고 기 좀 살려주시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DJ로서는 아니에요. 회원님 마음 알고 있어요. 늘 알고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다 키워주셔서 무려 4년이나 했는걸요. 이렇게 멘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살면서 이렇게 아쉬움 남기고 후회 남기고 뭐 이러는 게 좀 싫으니까 좀 더 과하게 표현하고 좀 더 미루지 않고 표현하고 싶어서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냥 갈까 하다가도 그래 한마디 더 해주자, 아니면 뭐 표현이라도 하자, 고맙다, 아, 미안했다,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또 끝이 있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또 들잖아요. 앞으로는 더 잘 표현하고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혜원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의 장면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순간들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133님이 신청하신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그리고 여명의 사랑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622님 인디, 저희 동네에 핀 해바라기예요. 매일 지나는 길이라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제 퇴근길에 처음 본 거 있죠. 인디와의 이별이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남은 날 더 열심히 듣고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할게요.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스테인만 인디만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쁘게도 폈네. 해바라기가 커다란 해바라기도 그렇지만 저렇게 좀 귀엽게 핀 옹기종기 오용보용 모여있는 해바라기 너무 이쁘네요. 이쁜 사진 한 컷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시는 우리 스테인들의 이 멋진 모습들, 진짜 저 오늘의 장면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잘 이용해 주셔서, 아니 잘 써주셔서 좋아요. 이 시간을, 그죠? 그래요, 항상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5238님 오늘 수도권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더니 정말 너무 더워서 숨쉬기도 힘든 기분이더라고요. 차마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켤 엄두가 안 나서 우리 가족들 그냥 배달음식 시켜먹기로 만장일치 했습니다. 덕분에 이것저것 막 종류별로 시켜서 먹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아, 버드 아이스 뷰라고 하죠. 항공샷 위에서 찍은, 예, 커다란 식탁의 모습 펼쳐져 있습니다. 아, 눈이 안 좋아서 못 깨지만 그 뭐 떡볶이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회도 시키셨네. 회. 오, 김밥에 저 위에는 뭐야? 짜장면까지. 우와, 아, 어마어마하다. 왼쪽에 저건 뭐예요? 구절판? 저거는, 아, 반찬 락교나 뭐 이런 거, 저기 마늘쫑 뭐 이런 거. 아, 진짜 맛있겠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5238님 집안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날도 있어야죠가 아니라 이런 날 저렇게 시켜서 드셔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 돈 버는 겁니다. 돈 벌어서 이런 날, 하, 저녁 괜히 불 앞에서 일하지 마시고 시켜 드세요.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1983님 인디가 간다고 우리 집 에어컨도 가버렸나 봐요. 하루 종일 놀려도 32도에서 떨어지질 않길래 결국 에어컨 끄고요 거실에 풀장 만들었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깜짝 놀라겠죠? 하하. 놀랄 준비하고 고개를 들어 사진을 본다. 어? 아, 전체 어떤 장면을 좀 찍어 보내주시지. 근데 풀장 그 저기 그 튜브 그것을 이제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아, 그걸 만들어서 두 분께서 들어가셔서 V자 하면서 야호 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 물은 안 받았네요 지금. 물 받기 전인가? 그죠? 이 와중에 이 공대 남자로서 에어컨이 왜 나갔을까 걱정이다. 이거 실외기 때문인데. 요즘 그 기사 보셨어요? 실외기.

너무 고온이 돼가지고 뭐 안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점검을 잘 받아보셔야 돼요. 시래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먼지 쌓인 거 없이 해야 되고 가끔 물도 뿌려줘서 좀 시래기 온도 좀 낮추고. 아 에어컨 고장나면 안 되죠. 그게 난 걱정이네 지금. 어떻게 남편도 똑같을걸요. 어 왜 고장난 거야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막 하려고 노력하겠지. 2346님 새벽 5시부터 편의점을 열고 오전에는 과수원에 와서 또 일을 하는데요. 오늘 하루 쉬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볼 시간도 갖게 되고 가만히 풀벌레랑 우렁찬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인디에게도요 잠깐의 멈춤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이 수필 어떡할 거야. 시인의 시야. 아 그냥 일상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하는 귀한 편지였어요. 예, 잘 찍어가서 항상 명심하면서 좋은 시간 차곡차곡 또 쌓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릴게요.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1년 수습이 다 돼가서 다음 주쯤에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인디에게 꼭 좋은 소식을 다시 전하고 싶었는데 가능하려나 모르겠네. 저에게도 인디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주! 야, 진짜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한 4년 되니까 이 과정들이 좀 깊죠. 과정들도 잘 쌓아가는 서사가 생기고 또 결과도 볼 수 있는 기간도 생기고 실패를 했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있었고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720님 다음 주 저 월화수목금 다 생방송하니까 그 안에 기한 정해드립니다. 그 안에 꼭 되세요. 명령입니다. 예. 좋은 일만 가득하시네요. 우리 3720님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죠. 이미 가득하시네요. 1028님 인디 유유 제 신랑은요 112-5번 버스 기사입니다. 신랑은 버스에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내면서 인디 방송으로 힘을 얻고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나 멋지고 귀한 사람이라 알려드리고 싶어서 미뤄뒀던 문자를 이제서야 보냅니다. 버스에 울려 퍼지던 인디 방송 대신에 아 이제 뭘 들어야 할지 뭘로 힘을 얻을지 신랑도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가.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죠? 서로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친구 같은 거지. 방송이라 그렇지. 그냥 사람이잖아. 그죠? 사연도 그냥 문자일 뿐이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그립니다. 막 버스 기사님이시구나. 아 그런데 그래 1028님이 또 소개해 주셨나? 그래가지고 서로 권하고 우리 나이대 어울리는 노래 막 나오고 DJ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하니까 들어보라 했는데 계속 이제 정부 치면서 듣고 계셨다는 거지. 이 이제 허투루 들리지는 않아요. 사람의 말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28님 감사해요. 다른 걸로 또 힘 제대로 채워서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예. 별일 없으셔야 돼요. 예.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 아까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어김없이 챙겨드릴 겁니다. 선물방에 오셔서 꼭 개인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세요. 자, 노래 이어 듣고 올게요.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 이호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5: 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놀래켜드려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죠. 마음이 좀 더 딱딱해지신 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이희숙님께서 신청해주신 이범 학의 이별 아닌 이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얘기 또 많이 나누는 거 약속. 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프로듀서 송윤선, 작가 신은경, 기술감독 백종선, DJ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한강을 따라 강서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짧게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춘천분기점에서 3km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에서 용인휴게소까지 밀리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에서만 짧게 정체 남아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정말 유치원의 시 행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꿈이든 온 마음으로 무언가를 품어본 사람은 설령 끝이 아쉬웠더라도 그 시간을 통째로 불행했다고 말하긴 어렵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누군가를 오늘을 마음껏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REM, Shiny Happy Peopl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4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은 것보다 준 걸 더 오래 기억하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꿈이든 취미든 내가 온 마음을 쏟았던 대상은 오래 기억이 남죠. 아, 끝이 조금 아쉬웠거나 기대와 달랐어도 그 시간이 통째로 불행으로 기억되진 않고요. 결국 다 추억으로 포장이 됩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에 온 마음을 좀 다해보셨습니까?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이형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앤디 윌리엄스 해피 하트 670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숙제 같은 느낌이라 하기 전에는 하기 싫고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고 왔어요. 어제 저녁부터 금식하고 아침 7시에 가서 검진 끝내고 나니까 1년 중 가장 큰 숙제를 해치운 기분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피하트를 갖고 계시는구나. 건강검진. 저도 올해는 좀 미리미리 좀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 미루고 미뤄서 예, 추울 때 돼서야 남들 다 끝났는데, 근데 건강검진 가보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11월 막 말 예, 바글바글 예,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 그냥 반나절 하는 거잖아요. 뭐 길게 잡으면. 근데 아 이게 꽤 뭔가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건강검진 전후로 해서 그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뭐 체중도 좀 신경 쓰고, 뭐 좀 먹고 있는 약도 좀 신경이 쓰이고, 예, 뭐 이제 예, 건강을 위해서 이제 줄여야 될 것들, 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계속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좀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예, 건강검진 때까지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신다고 해서 막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예, 벼락 숙제 하듯이, 그때부터 이제 운동 막 엄청 열심히 하시고, 막 물 많이 드시고, 잠 주무시고, 그렇게라도 하는 태도가 저는 뭐,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구나. 아, 좀 일찍 하셨네요. 예, 여름에 하신 거니까. 6708님이 건강검진 얘기하시니까 저도 예, 빨리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성자 씨, 아들 보러 울산에서 군산까지 왔어요. 휴게소 한 군데 들르니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도착해서 아들하고 점심 먹고 영화 보고 유명한 빵 사서 다시 울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합니다. 예. 아드님이 군산에서 뭐 직장을 다니시나요? 아니면 결혼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예, 아드님이 뭐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거나, 예. 원래 이제 고향은 울산인데, 그죠? 예, 울산 떠나와서 이제 군산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한 빵. 군산의 그 유명한 빵. 예, 대전에도 있고, 그죠? 아, 대전 거는 튀긴 거고, 예, 군산 거는 그게 아니죠. 7298님이 신청하신 바비 맥페린, Don't Worry, Be Happy, 그리고 맨하탄 트랜스퍼, 자바자이프.

맨하탄 트랜스퍼 자바 자이브 들었고요. 그 전에는 7298님이 신청하신 바비 맥페린 Don't Worry Be Happy 였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3953님, 올해도 정말 많이 지나갔군요. 예, 매달 책 한 권 읽기를 목표로 했는데 간헐적 성공 중입니다. 오늘은 드림팝 들으면서 독서합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날짜 감각도 잊어버려요. 예, 그냥 이 폭염이 그냥 빨리, 이 더위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보면은 8월이 다가있고 벌써 이제 9월을 이제 또 기다려야 되고. 네. 여름이라는 계절이요. 5월까지는 그래도 반년보다 훨씬 더 남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 6월부터 저는요. 그냥 날도 덥고, 예, 땀도 흘리고, 뭐, 피곤하고, 막, 컨디션도 어떤 때는 안 좋고, 막,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빨리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뭐, 이렇게. 여름은 그냥 피해야 할 날들이 좀 많잖아요. 뭔가 야외에서 꽉꽉 채워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6, 7, 8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날짜에 대한 어떤 그, 예, 감각? 예, 요런 것들이 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8월이 됐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9월입니다. 예. 살짝 이제 말복이 지나고 나서 살짝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나면, 예, 올해도 다 갔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또 오겠죠. 진짜 1년 빠르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예? 여름만 지나면 그냥 1년이 휙 지나간 것 같아요. 395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서 열심히 하시고요. 예, 아직 시간 많습니다. 7859님 퇴근길 매일 듣는데 사연은 처음이네요. 저 20대 때 듣던 노래도 자주 나와서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Blur, Coffee and TV.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김선영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들어요. 이제 16주차 임산부입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면서 수업할 때도 조금 숨차고 운전할 때 벨트도 버겁네요. 아, 배가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혹시 살인가?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기가 좀 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16주차. 그럼 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 아닌가요? 초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아, 수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신가 봅니다. 예.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예. 꼭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영 씨한테 커피를 드실래나? 커피를 드셔도 되나? 아무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안 드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세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원 무료입니다. 4983님, 대학생 아들 종강하니 온종일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네요. 퇴근해서 땀 뻘뻘 흘리며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끓이고 수육 만들어 밥상 차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맛도 못 보고 운동 갑니다. 워킹맘은 웁니다. 아드님 저녁을 줘야 됩니까? 아니 대학생 아들이면은 본인이 좀 알아서 먹을 수가 없나? 성인이잖아요. 왜? 그리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을 거고. 아니 일하고 온 근데 또 4983님이 예, 게임하고 있는 아들이 그렇게 미워도 또 사랑하니까 또 저녁밥을 이렇게 또 차려주시고 싶으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 저 같으면은 안 해줄 텐데. 네. 네가 알아서 먹, 너 용돈도 받지 않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지. 아니면은 야 엄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네가 좀 밥 좀 좀 차려보지.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선 그래요. 예, 제 기준에선 그래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고파사님, 아시겠죠? 아, 또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아, 이거 좀 드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맛있는 거를 아들만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예, 뭐 저간에 사정이 있겠죠. 예, 제가 뭐 예, 수육밥상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수라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지. 아들한테 지금 진상하시는 겁니까? 아, 이렇게 바친다는 느낌이 이렇게 좀 저는 들자. 뭐 그죠. 0958님, 7월을 끝으로 18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났습니다. 시원섭섭합니다. 예, 사람들은 제 앞날을 걱정해주는데 예, 감사하지만 전 잠시라도 좀 쉬면서 가고 싶네요. 그래요. 주위 시선 생각하시면 정작 내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좀 가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차분히 좀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예, 정말 하고 싶으신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쓰셨어요. 레이디 가가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Always Remembers This Way. 그리고 루안의 주볼. 예, 레이디 가가의 노래는 박경하 씨도 신청하셨어요.

고난도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시원한 노랫말의 동요로 퀴즈 드리죠. 동요 여름냇가의 가사는 이렇죠. 뭐뭐뭐는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여기서 퀴즈, 뭐뭐뭐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힌트, 스파이스 걸스에서 You'll be there를 들으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시냇가에.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시냇물, 2번 수돗물, 3번 바닷물. 정답 보내실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Spice Girls의 Say You'll Be There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신앤물입니다. 예,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존 캐머런 미첼의 Wig in a Box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못하겠고요. 불안정해진 대기에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청주 일부 지역에 소나기 내리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한 번에 집중되면서 운행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감속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소통은 좋은데요. 돌발 구간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우정부 방향 장안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 꾸준하고요. 야간 작업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부산 쪽으로 칠곡분기점 또 활천 부근에서 각각 1, 2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Grand Funk Railroad, We Are an American Band 였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고요.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청취자 6547님이 신청하신 도어스의 Riders on the Storm 준비했습니다. 보컬인 짐 모리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 4명의 온전한 멤버로 발표한 마지막 앨범 1971년작 LA 워먼의 수록곡이죠. 도어스의 후기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로도 꼽힙니다. 삶이라는 거친 여정에 던져진 존재, 즉 인간들을 폭풍우 속에서 고독하게 달리는 라이더로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도 녹아있죠. 이 곡을 더 특별하게 만든 건 짐 모리슨의 유작이라는 점이죠. 그는 이 앨범이 발표되고 불과 두 달 뒤 27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71년 여름 짐 모리슨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 도어스의 Riders on the Storm 7분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Doors의 Riders on the Storm 들었습니다. 654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연희씨 비상 예, 저 배 터질 것 같아요. 퇴근한 남편이 옥수수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질하고 찌는 동안 씻고 나왔는데 구수한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맛만 봐야지 하다가 세 개나 먹은 저 예, 못 앉아 있겠어서 걸으러 나왔습니다. 적당히 먹자.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 개가 뭐예요? 예. 앉은 자리에서 한 대여섯 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것 같은데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개씩이나 드셨다고요? 저는 반 개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 남편분은 왜 이렇게 손이 빨라요? 아니 그 유연희 씨 씻는 동안 씻으시는 동안에 손질하고 찌기까지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손 진짜 빠르신데. 어디서 이게 한 자루를 가지고 오신 거면은 그 뭐 지인이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서 한 자루를 사오는 거는 좀 그렇죠. 예. 아마 누가 주셨을 겁니다. 옥수수를. 예, 지금 한창 이제 옥수수 나올 때고, 그렇죠. 예, 맛있을 때잖아요. 제철이고, 아니, 근데 또, 구수한 냄새라. 저는 그 냄새는 좋아요. 예, 그 냄새가 이렇게 풀풀 이렇게 풍기는 거는 구수하고 좋은데, 막상 이렇게 뭐 이에 끼고 막, 소화도 좀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예, 옥수수로 먹으면. 옥수수를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옥수수가 그렇게 살이 많이 찌나요? 예. 큰 건가 보다. 예. 자, 커피로 입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홍관 씨가 신청하신 본조비의 노래 듣죠. Summertime.

김홍관 씨가 신청하신 본조비 Summertime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홍지연 씨, 요즘 자꾸 낮술을 하게 돼요. 12시쯤 반주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마트 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말로 하래요. 예. 왜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남편한테? 이게 나만의 즐거움 아니야. 왜 굳이 얘기... 근데 이제 홍지연 씨도 그래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이렇게 떠오르신 거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야, 나 이거 주당되겠는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습관이 되긴 하죠. 예. 낮술 뭐 이게 술을 정말 뭐 막 즐겨서 드신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두 잔 하게 됐는데 밥이랑 먹으니까 식사랑 같이 하니까 뭐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뭐 기분이 약간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피곤하니까 이제 예 뒤에 뭐 일이 없으면 이제 주무시고 아니 밤에는 잠을 좀 주무십니까? 이렇게 낮술 드시고 낮잠 자고 나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러시던데 다들. 예. 그래요. 조금 뭐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시면은 끊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이게 그냥 한꺼번에 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일주일에 그러면 그냥 뭐 한 번? 한두 번? 예, 한두 번 정도. 예. 아니 제가 이거를 권장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요. 그냥 혹시 예. 그냥 이왕이면은 다른 음료로 그냥 드시는 게 어때요? 네. 무알콜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남편분한테 그래서 얘기를 하셨나 보구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Bad English, When I See You Smile.

루이즈 반 디크 트리오의 러블리 웨이 투 스펜드 한 이브닝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지훈 씨, 오늘도 칭따오 야근 중입니다. 어제는 8시 50분쯤 퇴근했는데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어 알아듣는 직원도 있어요. 야근 즐기라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뭔 일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예? 한국어를 아마 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에는 보니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워낙도 많고 교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알아듣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 뭐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거 잘 이런 거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욕들은 비속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라고요. 정도더라고요.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김지훈 씨. 3857님. 예, 3년 전 신혼여행 때 사연 보낸 적이 있어요. 예, 꿈디가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 부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7.15km 뛰며 듣고 있습니다. 이야, 이 더위에 밤에도 야, 저 며칠 전에 한 3km 뛰러 나갔는데도 어우, 야, 숨이 그냥 턱턱 막히더라고요. 예, 낮이나 아침에 요즘은 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와, 그러셨구나. 3년 전.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조에나 왕의 노래 신청을 하셨습니다. I love you 듣고요. 사라 맥락클란 엔젤까지 두 곡 듣죠.

3857님이 신청하신 조이나 왕 I love you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 엔젤 두 곡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진입합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924님, 지난 주말에 덕유산 국립야영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긴 가을 날씨였어요.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집으로 오니 너무너무 더워서 힘드네요. 빨리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맥나잇의 곡 신청하셨네요. Back at One.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0: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 Usher, You Got It Bad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라다크의 사람들에겐 시간으로 땅을 재는 문화가 있습니다. 니마라고 불리는 이 단위는 낮 동안 갈 수 있는 밭을 뜻해요. 1니마는 하루만큼의 땅, 2리마는 이틀만큼의 땅. 땅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땅의 크기를 재기에 생겨난 단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시간은 누구도 사고팔 수 없거든요. 해가 뜨고 지는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것만큼을 일구며 열심히 살아간다죠.

하루의 끝에서 오늘을 돌아보며 나는 또 무엇을 했나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가 뭐래도 충분히 애썼다고 그 한마디 정도는 해주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하루 끝 아이유의 노래로 8월 4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몇 발자국만큼 내 삶에서 걸어갔는지 헤아려보는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루하루 꾸역꾸역 사느라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잠자기 전에라도 아 오늘은 이런 이런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 이렇게 되새겨보면 아 내가 몇 발자국 걸어왔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잖아요. 일기 쓰기도 그런 면에선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5930님 살 빼려면 밤에 안 먹어야 되는데 하루 바쁘게 일하고 집에 오면 꼭 뭘 해먹게 돼요. 배가 좀 고픈 것도 있고 먹어야 피곤이 가시거든요. 오늘은 가볍게 곤약 냉모밀 먹을 거예요. 이건 그래도 칼로리 얼마 안 된대요. 곤약이랑 한천 이런 것들이 칼로리가 좀 없다고 들었어요. 오, 이게 굶을 순 없는 상황에 칼로리는 최소화한 게 필요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4817님 조카한테 CD 플레이어를 받았어요. 아이돌 굿즈인데 두 개 갖고 있어봐야 안 쓸 것 같다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모아뒀던 CD를 꺼내서 들어봤네요. CD 플레이어가 투명해서 CD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거 들고 버스 타면 시선 좀 받겠죠? 와, CDP. 그것도 휴대용 CDP인가 봐요. 이런 걸 굿즈로 또 만드는군요. 세상에. 야, 저 때만 해도 이 CD를 사는 친구들은 정말 세련된 친구들이었는데 보통은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저도 참 CDP 있는 친구들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또 레트로 아이템이 되다니.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비비의 밤냥갱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253님, 요즘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배탈이 심하게 났어요. 내과 가서 진료받는데 나이 지긋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저보고 뭘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하루에 아이스크림 4-5개씩 먹은 것 같아요 했더니 그럼 큰일 난다고 호통치시는 거 있죠. 나이 먹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다고 혼나다니 부끄럽고 웃겼어요. 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혼날만 하시네요. 4-5개요. 캬, 대단하십니다. 차가운 걸 많이 먹으면 바로 신호가 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장이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배탈이 났다고는 하시지만 남들 배탈 나는 것보다 한 10배는 버티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심조심 관리해 주세요. 6316님, 저는 투잡러예요. 일주일 중에 6일은 택시를 운행하고 하루는 전공을 살려 일합니다. 이렇게 산 지 1년째인데 피곤 피곤 왕 피곤하네요. 그래도 밤 그대를 친구 삼아 버텨요. 감사해요. 와, 투잡러라고 하시지만 이중생활이네요. 궁금해요. 전공을 살려 일하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부러 비밀로 안 적어주셨나요? 근데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보단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게 훨씬 삶이 재밌을 것 같아요. 7288님, 오늘 저희 집에 싱싱한 주문진 오징어가 택배로 왔더라고요. 업체 이름만 써있고 보낸 사람이 없길래 한참을 수소문했는데 친정오빠가 보낸 거였어요. 바로 안심하고 데쳐 먹었습니다.

입니다. 달달했어요. 주문진 오징어라니. 신선한 건 정말 오징어가 달더라고요. 이렇게 자상한 친정오빠가 있는 게 참 부럽습니다.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5686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015B에요. 친구와 연인.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오빠, 오빠 이리 와봐. 저녁을 먹고 설거지 좀 하라길래 설거지하고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야구를 보고 있었다. 점수가 날 듯 말 듯 애매한 상황에 속이 타들어가던 그때 주방에서 냉장고를 정리하던 아내가 나를 부른 거다. 어? 왜? 나 필요해? 가서 뭐 버리고 올까? 식탁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색 봉지가 여러 개 놓인 걸 보고 한바탕 버려달라 부탁하는 줄 알았다. 집키가 든 지갑을 챙겨 아내 쪽으로 손을 쭉 뻗으며 다가갔는데 나를 보는 아내의 표정이 어쩐지 평소답지 않았다. 오늘은 말다툼을 하지도 않았고 저녁을 먹으며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꺼낸 기억이 내게는 전혀 없었다. 잘못한 게 분명 없는데도 죄 지은 사람 마냥 다리를 덜덜 떨며 우리 집 서열 1위인 아내 앞에 섰는데 그늘 지니까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봐. 그냥 서서 들으면 안 돼? 내가 옆으로 좀 비킬게. 그럼 서서 이거 먹어봐.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말해봐. 아내가 내게 내민 건 하얀색 그릇에 예쁘게 담긴 방울토마토였다. 이거 아내가 사울에서 내가 마트 문 닫기 전에 달려가 구해온 방울토마토 아닌가? 얼른 하나 먹으라길래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서도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방울토마토 맛이 어떠냐니? 그냥 토마토인데? 싱싱해. 약간 단맛도 있어. 아내의 의도가 전혀 읽히질 않아서 눈만 꿈뻑대며 토마토 하나를 더 집어 입에 쏙 넣었는데 아내가 팔짱을 끼곤 내게 따지듯 물었다. 이게 맛있어? 꼭지 봐. 다 시들었잖아. 색깔도 봐. 빨개야지. 이렇게 검붉은 건 안 좋은 거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애들 먹일 거잖아. 아빠라는 사람이 토마토 하나도 제대로 못 사서 어떡해? 아내는 화가 잔뜩 나버린 듯한데 나는 입에 든 방울토마토를 우물우물하며 대체 뭐가 문제인가 생각도 생각을 했다. 마트 매대에 진열돼 있는 거라면 다 품질이 보장된다는 뜻 아닌가? 토마토는 죄다 똑같이 빨간색인데 어떤 게 더 싱싱하고 덜 싱싱한지 그걸 내가 본다고 알 수가 있냐는 거지. 얼마 전 같이 마트에 갔을 때도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오빠 이거 봐 이런 걸 사는 거야 알겠지? 하더니만 내가 골라서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거 빼라고 투덜투덜. 그렇게 못 믿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하든가. 믿고 맡겼으면, 아니 하라고 시켰으면 그 결과에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자기가 아닌데 그 마음에 쏙 들 날이 과연 올까 싶네.

한마음의 가슴앓이 들으셨습니다. 이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밤그대 가족의 넋두리가 한가득 담긴 얘기였어요. 많이 억울하셨죠. SNS 인기 영상 중에 아내랑 남편이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과일을 직접 골라서 봉지에 넣은 걸 남편이 다시 하나 꺼내서 아내한테 주면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내려놓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났어요. 방울토마토 사올에서 마트 문 닫기 전에 후다닥 갔고 매대에 있는 걸 샀고 근데 아내는 싱싱한 거 샀어야지 뭐라고 하고 참 서럽습니다. 그래도 밤그대의 사연 남기면서 그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이현우의 꿈 6746님 신청곡입니다.

모두 잠든 후에 김원준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현우의 꿈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6746님, 50대 가장이에요. 제가 드디어 드럼을 배우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음악인이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이고 박자도 엉망이지만 드럼 앞에 앉는 것만으로 영광이네요. 매일 치다 보면 저도 멋지게 두둥탁 하는 날이 오겠죠? 와, 진짜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음악인이 꿈이었다니. 지금까지 그 꿈을 누르고 살아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이 시간이라는 건 늦고 빠르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 내가 좋아하는 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드럼이요, 스트레스 많이 풀린다잖아요. 1420님, 저 내일 휴가예요. 제가 저한테 셀프 휴가 주기로 했어요. 봄에 회사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이거든요. 하루 쉬면 그만큼 벌이가 줄지만 출근을 안 하려고요. 사우나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할 거예요. 셀프 휴가 너무 좋네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쉬어야 할 때 딱 쉬어서 재충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돈을 더 버는 길입니다. 병원비 아낄 수 있죠. 스트레스 줄일 수 있죠. 번아웃 예방할 수 있죠. 지혜로우십니다. 3769님, 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준비한 것보다 몇 배 못했거든요. 저는 저한테 왕 실망했는데 선배들이 엄지척하면서 준비 많이 했네? 대단한데? 해주셔서 뿌잉! 울어버렸어요. 단톡방에서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고 진짜 나쁘지 않았나 봐요. 다행이에요. 눈에 얼음팩 좀 하다 자야겠어요. 와, 3769님 너무 완벽주의 아니에요? 다들 이 정도로 잘했다고 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물론 내 기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했다 느낌 들면 그냥 기쁘게 만족하셔도 될 것 같아요.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보내드리죠.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우리 집에는
7: 렉 렉 스피드 렉
6: 사무실에도
7: 우!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3769님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좀 찡했어요. 사실 우리들이 엄청 준비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발표하고 또 보고서도 내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리포트도 내고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많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꽤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채찍질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나한테 되게 박해지는 것 같아요. 점수를 나한테 좀 후하게 주는 게 훨씬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100점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선희의 제이에게 김수경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0: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느낌만으로 박지원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게 좋다.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세정의 꽃길. 김세정은 2016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어요. 국민 프로듀서들의 투표로 최종순위 2위에 오르며 아이오아이의 멤버가 됐습니다. 가수는 물론 배우로도 꾸준히 활동한 지 올해로 10년 차예요. 오늘 골라온 꽃길은 가수 지코가 쓴 곡으로 김세정이 엄마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를 때마다 늘 부모님 얼굴이 그려진다는 이 노래에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랑해란 말이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배우 이준호, 김민하 주연의 태풍상사. 1997년 IMF 시절 아버지의 무역회사를 떠맡게 된 초보사장 강태풍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삶이란 함께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드라마에서 전의 눈에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태풍아, 사람들은 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꽃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꽃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있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2023년 71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영화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유고집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중 한 구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은 셈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나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김세정의 꽃길,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곡 H.O.T의 빛, 신화의 Once in a Lifetime, Now and You의 하나 되어였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Next의 먼 훗날 언젠가,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게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박세별, 이한철이 함께한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열대야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는 66년 만에 가장 더운 밤을 보냈고요. 양산은 낮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면서 최고 기온 경신. 서울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림픽도 아닌데 무슨 날씨가 날마다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냐고요. 폭염. 한자로 사나울 폭에 불꽃염이에요. 사나운 불꽃을 피하는 게 맞죠. 시원한 물, 서늘한 그늘, 그리고 선글라스, 선블럭, 그리고 양산. 폭염과 맞서는 우리들의 무기 잘 챙기면서 이번 주 올여름의 고비를 잘 넘겨보자고 말씀드려봅니다. 뜨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두 시간 만들어볼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왔습니다. 계속 날씨가 사악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다 보니까 40.5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습도까지 60% 정도 이상이라면 체감 온도가 50도 안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역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축축 처지고요. 인터넷도 왠지 느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듣던 신나는 음악들도 굉장히 느리게 늘어지게 들리는 것 같고 이 야구장도 폭염 취소로 경기를 멈췄다고 하죠. 그리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다는 건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가 올 여름의 고비일 거라고 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맞서는 것보다 살살 잘 피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전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진짜 날씨 때문에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더위 더위 더위 글자가 다 레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워요. 더워. 우리 안정래님. 그리고 부산 폭염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계신가 보네요. 저요,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피곤합니다 하시면서 장영수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소나기가 진짜 제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김경미님도 보내주셨고 이저몽님도 콩디 출첵해요 방금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님 오셨습니다. 전국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콩디 오늘 헤어스타일이 쿨 애상 노래 부를 때인가? 유리씨 스타일 같습니다. 임혜정님. 쿨의 유리씨가 생각이 났습니까? 오늘 길지도 않은 머리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차 안에 이 블루하고 핑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쫌맸습니다. 1865님 1등.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누가 1등이래요? 오늘 1등 따로 계세요. 1115님이 도전. 달랑. 도전. 요거 하나로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1865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아님. 그러니까요. 부산인데 엊그제까지 40도 찍더니 어제부터 기온이 조금 내려서 좀 낮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내린 기온도 35도. 더위가 윗지방으로 옮겨간다는데 콩디 힘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볼게요. 권진홍님, 콩디 지금 휴가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제대로 된 여행을 하시겠습니다. 잘만 스케줄을 짜신다면 모아가 사서 대구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3박 4일 동안 즐거운 시간 함께해준 남자친구 고마워라고 남자친구하고 휴가를 보내셨어. 좋으셨겠습니다. 고맙다는 얘기 남친한테 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고 9284님 청주는 35도입니다. 땀이 물 흐르듯 줄줄줄 흘러내리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도 찜질은 좋아하는데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왔는데 출구가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출구가 없어. 턱 맥힌다 지금. 어디 가서 피하고 싶은데 정말 지치는 요즘이에요. 8962님 너무 지쳐. 피하고 싶은데 출구가 없죠. 우리 8962님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고혜경님 이제 이름만 봐도 굉장히 친한 지인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우리 홍정아님도 찾아와주셨고 한유나님 오늘 날씨 더운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황승현님 찾아와주셨고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김경민님도 그리고 손향숙님 이모티콘과 함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정래님도 찾아와 주셨고 성영화님 그리고 권은정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모티콘 감사하고요. 주은수님, 백숙희님, 김영임님, 송소현님도 이종표님도 이제 이름을 다 외울 판입니다. 제가 노재홍님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구혜원님 내려놓음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일과 병행한 대학원 너무 힘들었는데요. 1학기에 All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과제하랴 일하랴 수업들이랴 진짜 눈물 날 것 같았는데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오, 기특하시다.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아직도 2년이 남았지만 잘 버틸 수 있겠죠?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정말 열심히 달리신 것 같아요. 우리 내려놓음님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 밑꼭대라 더 더워서 에어컨 못 끄겠어요. 유후님이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쵸. 에어컨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유후님에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죠.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또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뭐 드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끼어들기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5분 56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 노래 듣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라라벨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선택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이 지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밸런스 주제는요,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사진 정말 많이 찍죠. SNS를 보다가 캡처하기도 하고, 또 주차 구역을 까먹을까봐 저 이거 많이 하는데 거기가 고기 같아서 항상 착각합니다. 그리고 예쁜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죠. 그래서 또 착각합니다. 또 하늘색이 너무 예뻐서 찰칵. 그렇게 찍은 사진 때문에 휴대폰 용량이 넘쳐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떤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으셨을까요? 다들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 많이 많이 준비해 놓고 문자 폭탄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첩을 열어보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감미연 씨의 파파라치 준비했고요. 이어서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감미연 씨의 파파라치, 또 이어서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우리 서종호님, 헐,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해서 계기판 찍은 게 내 마지막 사진인데. 우리 서정호님 보내주셨습니다. 계기판 사진이야. 그리고 곽영희님은요, 저는 요즘 중국 배우에 푹 빠져서, 또 중국 드라마에 빠지셨나봐요. 아, 재밌죠. 장릉어 사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진님은요, 마지막 사진? 셀카입니다. 화장 상태 점검 위에 셀카 찍었어요 하셨어요. 화장이 번졌나 안 번졌나, 요즘 땀이 많이 흐르니까 이런 거 점검하시려고 그 사진을 셀카를 마지막 사진으로 남겨놓으셨군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게시판 사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안양에 수암봉이라는 낮지만 제게는 힘든 산을 다녀왔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닌가 보네요. 그곳에서 찍은 사진 보냅니다. 3964님 보내주셨어요. 멋지게 또 포즈를 취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853님, 제 휴대폰의 마지막 사진, 오늘 행운목 분갈이하고 알로에 입양했습니다. 문소연님. 아, 요게 행운목이죠. 그리고 알로에. 아, 두 가지를 다 사진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실내 정화식물로 많은 분들이 이 행운목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 알로에, 예전에 이 피부 진정되고 또 보습에, 상처 회복에 좋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집에도 이 알로에 참 많았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문소연님. 아주 디테일하셔. 문자 보내시는 거 보면. 아, 이건 또 그림자네요. 콩디처럼 긴 바지들을 숏바지로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르지는 않으신 거죠? 저처럼. 저 오늘 봉사 가면서 덥다 덥다 하면서 육교 건너면서 그림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7408님 보내주셨어요. 뭔가 끝부분만 마무리 잘하면 사진전에 걸어놔도 괜찮을 법한 그런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림자가 때로는 되게 예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240님, 아이고 애기들 이쁘다 이뻐. 정말 한 4, 5살 정도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 물놀이 갔어요. 단체로.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리고 5608님, 오늘 가게에서 음식하는 도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 컷 찍었습니다. 거리가 다 젖어있네요. 시원합니다. 사진 한 컷으로. 지금은 해가 쨍쨍합니다. 무지개 보고 싶어요 하셨고, 저는 이번에 여행가서 찍은 겁니다. 0318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돌판에 이거 뭐야? 그 슬라이스 삼겹살인가? 이건 또 뭐야? 사진을 여러 개 보내주셔서 소주병도 보이고, 갑자기 더운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물놀이에 참여한 아이들 사진. 시원하겠다. 5603님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감도 안 오는 저희 딸입니다. 일요일 땡볕에 수영장에서 얼마나 놀았는지 얼굴이 몽땅 타버려서 저녁에 오이팩 해주는 사진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이를 싹 갈아갖고 이 열감을 빼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7살 유이의 첫 태닝입니다. 1430님 보내주셨어요. 이분 저 선물 받으실 분 리스트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아우, 재밌었습니다. 김경미님, 7월 24일 미분당에서 쌀국수 먹으러 갔던 날 찍은 사진이 마지막이네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사진첩 을 딱 봤어요. 마지막 한 장을 딱 봐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오늘 어떤 하루였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싸이 그리고 이재훈 씨가 함께 부른 낙원 준비했습니다.

0: now. It's all about you.
1: 9615님, 저는 애호박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클릭했더니 아니 이렇게 반질반질돼? 이렇게 호박이 예뻐요? 와, 지인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우, 나는 호박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습니다. 아주 결이 곱네요. 그리고 우리 정환님, 옆집 언니가 주신 비트로 피클을 만들었습니다. 아, 많이 담그셨다. 맛있겠다. 파스타를 자주 해 드시는군요. 맞나요? 콩디 하셨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7101님, 제 사진첩의 마지막 사진은요, 강원도 장호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이런 해수욕장이 있어요? 굉장히 아담하고, 그리고 하늘과 맞닿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3시간 전에 찍은 사진이구나.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을,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사진을 찰칵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6님, 콩디 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 화장실 작업 중에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시군요. 더위 드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님은 꽃사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 아우, 여긴 또 어디야? 아, 두피 케어 받고 오셨대요. 이거 두피 케어 받고 있는 중이신가 보다. 아, 시원하셨겠어요, 두피가. 참 다양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에 담고 계시군요. 사진 찰칵찰칵. 두피 모공이 심각하더라고요 하시면서 9056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이님, 저는 후기 사진이네요.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비쳐요. 그래서 속치마도 살 것 같습니다. 분명 비침이 없다고 해서 산 건데 잉 하셨어요. 반바지 같은 계열로 반바지 얇은 거라도 하나 구입 또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1424님, 오늘 저희 둘째 셋째 유치원 등원시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박정황님도 제 마지막 사진은 방금 배송하고 찍어놓은 배송 물건 사진이네요. 인물보다 배송 물건 사진만 잔뜩입니다. 그리고 8353님, 안녕하세요. 콩디 사춘기 아들이, 아, 저 이 사진 보고 너무 웃었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콩디 사춘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몰래 찍었습니다. 아, 요즘 저희 부부의 최대 난제입니다. 근데 사춘기 같아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는데 최대 난제라고 잘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353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사진 한 컷은 무엇일까?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8353님, 그리고 9615님, 7101님, 1430님, 제가 아까 선물 리스트에 올려놓겠다고 했던 분, 그리고 1416님, 지금 세트 작업하고 계신 분, 8006님에게 시원한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준비했고요. 21학번 스티커 사진 이어서 듣겠습니다.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우리 황은희님 지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라니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더위 조심,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황은희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겠죠? 우리 은희님 환영합니다. 오신 거. 그리고 싹스리님 농촌 농활 왔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건강하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계곡에 와서 시원하게 시원해 보입니다. 발 담그고 아이스커피 마시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그리고 국선자님 음악이 너무 좋다 하셨고 구효남님 뽀너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좋네요. 같은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766님 뽀니언니 저번에 남친 생일이라고 결혼해줘 하고 보냈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저녁에 마치고 왔더니 딱 프로포즈를 하네요. 프로포즈 받으셨어. 축하합니다. 소박하지만 저한테는 최고의 프로포즈입니다. 아, 기쁜 날 맞이하셨네요. 5766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웃음치료 실버 강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426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6586님도 참여해주셨고 어젯밤이 힘들다고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우리 서연이 서빈이 산책 모습이에요. 사진 잘 봤습니다. 1023님도 참여해주셨고 1555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규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725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양지훈님 언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오늘 운동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가기로 했는데 그늘만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하시면 좋을 듯한데. 4208님 대전은 한바탕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는 그쳤는데 대신 습도 더덥겠네요. 습도가 아주 높다고. 그리고 7025님 2244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 하셨어요. 웬만하면 빨리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459님도 언니 저 휴가 갔다 왔는데 뻘겋게 익어서 왔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가렵겠네요. 자외선이 무지무지 심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받는 재미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부에서도 문자 폭탄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RF의 노래 오늘 이분의 라라랜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상심이란 곡이에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문차일드. 우리 유흥자님 문자 주셨습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오셨어.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들을게요 하셨고, 박정희님 역시 우리 뽀언니는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사연

0: 2개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놓치는 사연들이 더 많습니다. 임재희님 추석합니다. 점심을 먹었는데도 이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시간이지. 다들 그래요.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콩대 언니는 간식을 어케 참아요. 이를 꽉 깨물고 참습니다. 임재희님. 김동웅님, 콩디, 여기는 충남 금산이에요. 금산. 금산에서 문자 주셨어.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푹푹 찌겠어요. 라라랜드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김동웅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 폭탄 사랑한다고 했더니 우리 김규리님. 아, 김규리님 성은 잘 모르겠어요. 규리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막 갖다 붙이네요. 와, 문자 폭탄을 도대체 몇 개 주신 거예요? 규리님. 엄마가 요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어제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시고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가. 어?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효도해야죠. 4279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빨리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규리님 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다 같이 효도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하려고 저 진짜 후회 안 하려고 효도하는 것 같아요. 이현숙님 안녕하세요 콩디. 더운 날 저는 휴가인데 회사 나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삼겹살 먹었습니다 하시면서 이현숙님 또 보태주셨고 3955님 일본으로 여행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지인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요즘 지진 때문에 일본도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참고 경주 참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참고로 저는 경주에서 개인택시 하고 있는 고종률 기사입니다. 자주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3955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건너뛰시고 좀 잠잠해지면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종률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이 달리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분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1142님도 전주에서 매일 듣고 계시다고 전주에서 직장일 끝나고 집에서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지영님도 오셨습니다. 저도 출석 체크합니다. 이분 언니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래요. 광명에 갑자기 반가운 비가 폭우가 쏟아졌다고 반갑다고 9661님이 보내주셨고 오신혜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 3박 4일 캠프 끝나고 모시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우 왕입니다. 요즘 우리 이 아드님 따님이 집안의 왕입니다. 수원에서 전라도를 초보가 고속도로 왕복하니 다리가 욱신욱신 어깨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오늘 저녁 엄마표 김밥을 먹고 싶다네요. 아 엄마도 힘들다. 하시면서 오시네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받으면 제가 속속 끼어들기 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요. 새로운 코너입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시작됩니다. 저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릴레이로 이 화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Thank you, DJ.
2: 콩디가 고른 노래 바통을 받아라. 라라 가족과 이어가는 릴레이 선곡 콩콩 디스크 자켓.

고른 두 곡의 노래는요,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야 모래사장, 몰디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히또 한잔하면 턱없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해변 드라이브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여름 멜로디 레게로 떠나봅니다.

렁렁렁. 이 후렴이 아주 유명합니다. 1992년 태어나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그런 곡입니다. 레게 열풍을 주도한 자메이카 레게 밴드 이너서클의 스웨트.

아, 역시 자메이카 출신 레게 가수 샤기의 엔젤입니다. 2001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레게 감성,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디브는 못 가고 홈디브 완전 좋아요 하시면서 홍명숙님, 1267님, 4365님, 고혜경님, 설지원님, 그 비스무리한 시기에 김건모 오빠가 레게 머리하고

뭐 핑계 부른 게 기억나네요. 천안에서 박성원님 레게풍 노래라 김건모의 핑계로 받을게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공디 나 비즈 팔찌 주세요. 제발 외면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아요. 알았다.

이 노래가 생각나셨어. 이 노래로 바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최경희님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물 퐁당님, 그리고 8248님, 유비포리 레드 레드 와인 흥겹고 시원한 레게 음악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서면에서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나셨어. 우리 8248님 노래 나갑니다.

디스크 자키. 오늘 저 콩디의 선곡은 이너서클의 스웻 그리고 샤기의 엔젤 이렇게 두 곡이었었고요. 많은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김건모 씨의 핑계로 받아주신 분 계시고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또 듣고 왔고요. 유비포리의 레드 레드 와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수환님 오늘 느낌 너무 좋아요. 주제 선택을 어쩜 이리도 잘하셨을까요? 에어컨을 틀고 누워서 듣는데 왜 크게 왜 크게 와 있는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웅님은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지성철님 순천에서 주셨습니다. 레게는 투투 1과 2분의 1이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우님은 이 노래도 있죠. 근사하죠. 코코모 비치보이스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저도 신청했는데 제 이름은 대체 언제 나오나요? 박계영님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 신혜경님 콩디 오늘 우리 막내 예은이 생일입니다. 우리 예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점심으로 화덕피자와 파스타 먹고 집에 왔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생일 많으신 분들 우리 예은님을 비롯해서 생일 많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콩디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가는 콩콩 디스크 자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컵핑수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주님 드디어 가입하셨다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가입하셨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조현주님. 선물방에 여러분들 당첨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요. 투투의 1과 2분의 1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남편은 공포영화 마니아다. 연애할 때도 싫다는 나를 억지로 극장에 끌고 갔고 무섭다고 눈을 가리면 손을 치우며 끝까지 보게 했다. 그때 나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 남자 전화를 끊을 때쯤 되면 항상 아 맞다 창문 닫았지? 잘 닫어. 혹시 창문 밖에 지나가는 사람 보여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에휴, 우리 집 10층이거든. 그러니까 10층인 거 똑똑히 기억해. 거기 지나가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 하, 짜증은 치밀고 등골은 서늘하고 무서워서 전화를 못 끊고 있으면 아, 이제 나는 좀 자야겠다. 다시 한번 문단속 자라고. 아, 끊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어우, 나 일찍 자야 된다고. 출근해야지. 무서워도 꼭 참고 얼른 자. 아, 맞다. 현관 문구멍 들여다보지 말고 눈 마주친다. 알았지? 그날 밤엔 한여름인데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잤다. 하지만 겁에 질려 놀라는 게 재밌었는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이 남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 맞나?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면 말이야 문 단속 잘하고 아이 그만해 거기까지 해 그냥. 자기 정말 나 혼자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더하면 나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지. 혼자 사는 거 무서우면 우리 같이 살래? 나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다. 너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게 나는 귀신 때문인지 뭔지 연애 1년 만에 후딱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도 우리는 공포영화를 자주 봤다. 하지만 신기하기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보는 호러물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정말 해병대 효과였을까? 세월이 흘러 남편도 예전처럼 공포영화를 찾아보진 않지만 그놈의 공포 드립은 어딜 가지 않았다. 아, 좀 덥다고. 좀 떨어져서 앉아. 이 방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지? 이 남자 아직도 내가 순진한 그 시절 겁쟁이인 줄 아나? 아니 뭔 소리야. 설마 우리 둘만 있겠어? 옆방에 애 셋이 자고 있는데. 난 귀신보다 무서운 현실을 겪고 있는 엄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 싫다 하면서도 남편 따라 공포영화를 보던 27 내가 떠오른다. 그 시절 남편의 장난을 오랜만에 생각하니 기가 막혀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여름날의 오후다.

0: 여러분, 여러분 어깨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 누구예요?
1: 콩디 오른쪽 어깨가 무겁겠는데 고양이 좀 내려놓죠 하시면서 6854님 아, 저같이 장난을 또 치셨습니다. 아, 이어서 듣고 온 곡은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였습니다. 어우, 밤에 들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 대낮이니까 가능하지.

노렸네, 노렸어. 9764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어떤가요?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종철님은 남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남자

이었군요. 같이 살고 싶어서 하시면서. 와, 우리 아름다운 부부 맞죠? 부부에다가 따님, 이쁜 딸이 오늘 또 오스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멈춰주셨습니다. 아,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네, 저 이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종철님은 바퀴벌레 맨손으로 잡는 엄마. 아유, 이런 엄마가 어딨어요. 바퀴벌레는 다 싫어하지. 구문서님도 남자 작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임한님, 크크크, 재밌으셨나 보네. 좀 소름 끼치게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병숙님은 다복하시네요 하시면서 또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신혜경님, 우리 남편이랑 공포영화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너무 현실적이라. 저도 엄청 겉보였는데 지금은 꿈에 귀신 나와도 귀신을 때려요. 여자들은 자식을 낳아 엄마가 되면 용감해지나 봐요. 그렇다고 우리 신혜경님 뭐 바퀴벌레도 손으로 막 때려잡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못한다고. 그리고 김성철님 오늘따라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춘리 같죠, 춘리.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인데. 아, 그렇습니까?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마음 뺏기 있기 없기 없기. 그리고 박영웅님, 이보님 너무 재밌으시네요 하시면서. 제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재밌다면. 고봐, 우리 이재숙이 바퀴벌레. 아, 이사사님 뭐라고요? 바퀴벌레를 발로 잡는다고요? 아, 안 돼, 아니돼.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냐고. 저 예전에 바퀴벌레 예전에 집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걔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얼어 있었던.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한 일주일 근육통으로 엄청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바퀴벌레. 오우, 놈. 오늘 우리 라라 가족 유인정님의 이야기로 어떤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이분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릴게요. 벌써 48분. 1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선 씨의 노래 듣고 오죠. 오늘 밤.

우리 박상우님 지금 듣고 계시죠? 콩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면 최소한 1,000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하시면서 제가 아까 비즈팔찌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뺏어? 뺏는다. 와, 줬다가 뺏으면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다 그래서 진짜 참는다. 박상우님. 그리고 4082님. 이분은 시작부터 문자가 치야. 난 매일 듣방하다 처음 들어왔는데 외면하고요. 허, 외면했죠. 슬펐죠. 그래서 4082님. 그리고 4366님.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가입 안 했다고 안 읽어주시는 건가요? 언니와의 추억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랬죠. 4366님. 권재일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7916님, 1865님, 1777님, 그리고 점식님 문자 잘 받았고요. 0584님, 이번 라라랜드 2시간 잘 듣고 있네요. 혼자서 아니라 수많은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버스 운행을 열일하는 중입니다. 저는 63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콩디가 읽어줄까 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63번 시내버스 기사님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인 늘 응원하겠습니다. 더위도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솔리드의 노래입니다. 잠든 널 포켓 속에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집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라디오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듣는 듯 하다가도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가 나오면 어느새 흥얼거리기도 하시고 발끝으로 리듬을 맞추기도 하세요.

음악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살아나고 추억이 떠오르면서 뇌를 자극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모님 세대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함께 듣고 있으면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이 문득 그려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며 웃고 설레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을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이 노래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추억의 상자를 열어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겠죠. 음악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대는 달라도 같은 노래를 들으며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대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해온 추억의 노래도 좋고요. 최근에 새롭게 좋아하게 된 음악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팝송, 칸소네, 재즈, 샹송, 보사노바까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로 시작해서 G.I.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M.U.로 시작해서 O.9로 끝나는 그대 신나게 인사 나누는 콩 이모티콘 여러 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은님은요. 홈페이지에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새드무비 신청합니다. 비오는 날 장마가 길어지는 어느 날 우산을 쓰고 걸으며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비오는 풍경을 보다 보면 이 곡이 떠오르곤 해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수톰스나 새드무비스 들으시고요. 템테이션스의 마이걸 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5년 오늘 빌보드 차트 3위에 올라와 있는 곡 스팅의 If We Love Somebody, Set Them Free입니다. 폴리스 프론트맨이었던 스팅이 밴드 활동을 잠시 멈추고 발표한 첫 솔로 싱글이죠. 이 곡은 6월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뒤에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리며 바로 이번 주 최고 순위인 3위까지 올랐습니다. 폴리스 시절의 메가 히트곡인 Every Breath You Take가 집착 어린 사랑을 노래했다면 이 노래에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이런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비교하는 재미가 있죠. 밴드 색깔을 지우고 재즈와 소울을 세련되게 녹여낸 스팅의 성공적인 독립선언이었던 노래입니다. If we love somebody, set them free. 들어보시죠.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스팅의 If You Love Somebody Set Them Free였습니다. 여행을 가면요, 그대는 어디부터 찾아가세요?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그 지역의 먹거리와 또 사람 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동이나 강남, 면세점 이런 곳들이 인기였다면 이제는 진짜 한국을 보고 싶다며 광장시장이나 동묘시장, 해방촌 신흥시장 같은 곳을 찾는다고 하네요. 동묘 구제시장에서는 몇천 원짜리 빈티지 물건을 고르는 재미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때는 한산했던 해방촌 신흥시장도 개성 있는 식당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주말이면 2시간씩 줄을 서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의 전통시장이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풍경들이 누군가에는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진짜 한국일 수도 있다니 새삼 뿌듯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탑 가수들이 외국의 유명 팝 가수들과 콜라보한 곡 세 곡 준비합니다. 아드슈런과 선미, 제시가 함께하는 쉬버스, 두아리파와 블랙핑크의 키스 앤 메이크업, 콜드플레이와 BTS의 콜라보 마이 유니버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닐 다이아몬드의 송성 블루입니다.

우울한 노래 누구나 한 곡쯤 알고 있지 않나요? 우울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마음의 정원에 한 곡쯤 키워볼 만하지 않나요? 나와 당신은 가끔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울할 땐 노래를 크게 부르기도 하죠. 아주 큰 소리로 불러요. 크게, 크게 불러요. 버드나무를 닮은 눈물을 흘리며 우울하게 부르는 노래. 베개를 베고 자면서까지 우울하게 부르게 되는 노래. 그런데 당신은 익살맞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그 노래가 우습게도 기분을 좋아지게도 만듭니다. 무엇이든 상관없겠죠.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우울할 때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마음이 온통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 순간에도 조금은 환한 빛이 희망이 스며들 겁니다.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닐 다이아몬드의 송송 블루였고요. 폴 사이먼의 Sleep Sliding Away, 트레이스 채프만의 Give Me One Reason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폴 사이먼의 Sleep Sliding Away, 트로이스 채프만의 Give Me One Reason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인들이 커버를 해 귀에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이에요. 방송인 현영이 누나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커버했던 노래, 몰도바의 댄스 그룹 오지원의 드라고스테아 아딘타이, 보리수 아래에서의 사랑들을

시고요. 개그맨 조혜련이 숑쿠숑쿠송이라는 제목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프랑스의 남성 듀오 다비드 사르가 부른 네디플리.

오조나의 드라고스테아 딘타이, 보리수 아래에서의 사랑, 다비드 사레의 뉴디폴리, 광란의 밤 듣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그대들에게도 있으실까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도 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날도 더운데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들은 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끝곡은 베이스를 단순히 리듬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멜로디 악기로 다루는 연주자죠. 마이클 만능의 Welcoming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그럴 땐 마음의 작은 숨구멍 하나를 만들어두는 게 좋더라고요. 책상 위에 올려둔 깜찍한 피규어, 얼음 동동 띄운 아메리카노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처럼 말이죠. 숨 막히듯 꽉꽉 채워진 하루 속 그 작은 틈 하나가 답답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줄지도 모르니까요.

2026년 8월 5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숨구멍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빨리 지치기 때문에 이런 숨구멍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편인데요. 가장 많이 찾는 제 숨구멍은 뭐니 뭐니 해도 빵입니다. 맛있는 빵을 사 먹으러 가는 그 길. 네. 사실은 저는 빵을 먹을 때의 그 순간보다 그 빵을 사러 가는 길에 설레는 그 마음으로부터 좀 많이 힐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책상 위에 보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조금 커다란 키티 인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전에 저희 선배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 키티 인형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키티 인형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숨구멍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 읽는 게 또 하나의 숨구멍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메시지 그리고 저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상하가족분들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그리고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

0: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베게린의 스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돌이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샵89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 우리님께서요. 새벽에 눈이 안 떠지는데 간신히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잠시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되어서 남편에게 내조의 여왕이 되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이 새벽에 도시락 싸네요. 아유,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님. 아니,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좀 쉬는 거면은 좀 푹 쉬시지. 아이고 아이고. 내조의 여왕도 좋지만 이거는 좀 이벤트성으로다가 내가 일주일만 내조의 여왕 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꼭 내조라고 해서 새벽부터 도시락을 이렇게 싸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님께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내조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아침부터 이 시간에 일어나서 도시락 싼다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뭐 그 정도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제가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 마음은 모르겠다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님의 건강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우, 사랑이 느껴지는 문자 감사합니다. 8351님께서는요. 휴가 기간인데 마침 부모님이랑 쉬는 날이 딱 맞아떨어져서 같이 태백으로 당일치기 여행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지런을 떨었더니 차도 안 막히고 기분 좋네요. 부모님이랑 시원한 태백산 계곡도 거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다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태백산이 진짜 시원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태백산에서 무슨 그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바람막이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고지가 높아질수록 좀 선선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올라갈 때 그리고 그 근처 산 아래에서 이동하시거나 생활하시거나 뭐 어디 가실 때는 진짜 되도록이면 그늘진 곳에 계시고요. 요즘에 더위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잖아요. 특히 뭐 전국적으로 어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더위가 기승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온열질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351님 시원한 태백산 공기 잘 맞고 오시고요. 즐겁게 우리 부모님이랑 당일치기 여행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9567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그리고 태연 2X.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그리고 태연의 2X 들려드렸습니다. 정은주님께서요. 50대 아줌마 제빵사예요. 새벽에 통통 튀는 예쁜 목소리 듣고 일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재밌게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은주님. 칭찬도 너무 감사해요. 새벽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겠지만 제빵사님들께서도 꽤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그 맛있는 빵 냄새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참으실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종류별로. 그쵸? 아닌가? 또 매일 맡으면은 살짝 좀 질릴 수 있으려나? 아무튼 뭔가 제빵사 일을 하려면 내가 만든 빵도 또 먹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때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아, 좀 물린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빵은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오히려 쌀밥보다 밀가루랑 더 잘 맞는 체질인가 봐요. 아무튼 은주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맛있는 빵, 아, 진짜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988님, 햄디, 조금 이른 시간 새벽 시장도 다녀올 겸 걸어서 꽃길을 걸어왔어요. 덥지만 새벽 공기만큼은 상쾌합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와, 이거 코스모스 아니에요? 아유, 또 제가 꽃 종류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 꽃 봉우리 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무튼 어디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을까요? 요즘에 이제 여름에 피는 꽃들이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능소화가 여름에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꼽히고,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은 능소화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꽃은 처음이네요. 아우, 이렇게 귀한 사진 공유해 주신 5988님 감사드리고요. 새벽 시장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해가 길어가지고 완전히 밝은 하늘이 드러났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The Jackson 5의 ABC.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1위 그리고 8위 곡입니다. 먼저 11위는 블락비의 헐인데요. POC의 독특한 퉁퉁이 창법이 화제였던 노래였죠. 이어서 8위는 AOA의 단발머리가 차지했는데요. 섹시하면서도 상큼 발랄한 귀염까지 AOA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블락비 헐 그리고 AOA 단발머리.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 블락비 헐 8위 AOA의 단발머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 AOA의 단발머리 이 노래가 벌써 지금 12년 전 노래잖아요? 근데 요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뭔가 역주행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그 옛날 것들에 대한 뭔가 향수?

향수가 좀 유행처럼 번지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제 알고리즘이 그런 걸까요? 제가 옛날 걸 찾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어른 여자 막 이러면서 옛날 노래들, 뭐 옛날 아이돌들, 그리고 옛날 배우들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참 예뻤다 이런 콘텐츠가 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정말 명곡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옛날 노래들은 참 좋은 노래는 오래 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블락비의 POC를 블락비로 아는 것보다 예능에서 많이 봐서 예능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세월이, 그쵸, 여러분. 이 당시, 2014년 8월, 이때쯤 유행했던 노래, 블락비의 헐? 그리고 AOA 단발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또 기억으로는 이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입학하는 그쯤이요. 2014년, 15년, 16년이 이때 군대에 갔던 제 남자인 친구들이 AOA를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입덕을 하고 당시 군통령으로도 유명했었던 우리 AOA 노래까지 함께 듣고 왔고요. 5672님께서 와,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물 맑은 양평에 살고 있는 52세 이성규라고 합니다. 양평에서 화성 터미널 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 택배 야간 기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일 라디오를 듣기만 하다가 제 사연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니 쑥스럽기도 하네요. 연상연하 커플이 요즘 많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벌써 네 커플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가 1살 연상이시고 저와 제 아내도 그렇고 아들 둘이 모두 연상인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철원 전방부대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고요. 막내가 남녀 쌍둥이인데 아들은 이제 상병 말호병입니다.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50대 초반인 저와 아내는 이제야 아이 셋을 모두 건강하게 잘 키운 덕에 주말마다 데이트를 한답니다. 저희 가족 사진도 보내봅니다. 쌍둥이 둘째 딸은 사진 찍는 걸 워낙 싫어해서 몰래 하나 올립니다. 딸에겐 비밀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시면서 와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진짜 선남선녀 가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드님 두 분이 군인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늠름한 모습이고요. 따님도 너무 미인이시네요. 이게 다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연상연하 커플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유전자가 참 속이기 힘든 게 부모님께서도 연상연하 이제 어머니께서 연상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연상연하 커플로 누나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상연하에 또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력을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드님들께서 이렇게 탁 캐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긴 문자 너무 좋은데요? 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52세 이성규님. 택배 야간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 늘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들, 딸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우리 연상 아내분이랑 여행 다니시면서, 라디오도 들으시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상하에서 치킨 쿠폰 5672님께 쏘겠습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 0021님께서는 이맘때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알뜰살뜰 챙겨주던 동료가 선물해줬어요. 마음을 나누고 곁을 내어주던 그녀에게 사람의 향기를 가득 담아갑니다. 고마워요 하시면서, 와, 케이크를 보내줬나 봐요. 동료가 죽어도 못 보내, 점점점 하는 케이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기분 알죠? 저도, 7시 뉴스를 할때 이제 기상캐스터랑 짝꿍이 돼가지고 좀 가깝게 지냈는데, 우리 기상캐스터
김규리 기상캐스터라고 저랑 꽤 오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12시 뉴스랑 그 다음에 월드뉴스 기상캐스터로 하고 있거든요. 시간대를 바꾸는데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인사이동인 거죠, 이것도.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든지 정말. 그래서 저도 꽃다발을 선물했었습니다. 제가 7시 남친이라고 불렀었는데 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우리 0021님이 정말 우리 동료에게 좋은 친구이자 또 동지이자 동료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크 선물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0021님 뭐 인사이동 하셔도 저도 지금 오늘 우리 김규리 캐스터 만나거든요, 저녁에. 이동해도 뭐 따로 만나시고 또 시간 보내시면 되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동료들과 더 깊은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에스파 Better Things.

에스파의 노래 Better Things 였습니다. 박우근님께서요. 종로 마을버스 첫차 운행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목소리 늘 힘나요. 아우 반갑습니다. 우근님. 첫차. 아우 첫차 운행. 와 근데 진짜 이제 요즘엔 특히 첫차여도 승객분들.

꽉꽉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또 궁금증. 그러면은 버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만석인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좀 한가진 게 좋으세요?

계시거든요. 개인적인 궁금증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근님께서도 그리고 지금 운행하시는 뭐 택시 기사님들, 택배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요. 그리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에어컨 너무 이제 요즘에 덥다 보니까 계속 쐬고 있으면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칼리드의 18.

0: 홍지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0: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종표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들려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자, 이렇게 팝송을 들으면서 그 가사의 의미까지 함께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 보세요.

번째,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나를 밀어내죠. 세 번째, 내 기대가 그렇게도 높나요? 아, 어떤 감정선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2019년 발매곡 All I Want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뭐뭐뿐이다. 어떤 가사가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미션 문장.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아주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I found the guy. Told me I was a star. 뭐래요? 한 남자를 만났대요. Told me. 앞에 he가 생략되어 있겠죠? He told me I was a star. 그가 나에게 star라고 말해줬대요. 그냥 star이라고 보지 말고 뭐 별처럼 빛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줬다라는 상황입니다. He held the door. 그는 문도 잡아줬고 held my hand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는 내 손도 잡아줬죠. And he's perfect on paper. 자, 이거 어떤 뜻이죠? He's perfect. 그는 완벽한 사람인데 on paper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겠죠. He's perfect on paper. 종이로 봤을 때는 완벽하다. 뭐 이력서를 보면 완벽하다. 뭐 이 정도. He's perfect on paper.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perfect on paper. 겉으로 보면 완벽한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but he's lying to my face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면전에다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Does he think that I'm the kind of girl who needs to be saved? Does he think that I'm the kind of girl who needs to be saved? 해석하고 계시죠? 그는 내가 who needs to be saved? 구원받아야 하는 I'm the kind of girl 그런 종류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는 나를 밀어내줘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And there's one more boy, he's from my past.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He's from my past. 그는 내 과거의 사람이죠. 이전에 알던 그런 사이였나 봐요. We fell in love.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But, 하지만 it didn't last. 그 사랑이 지속되진 못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해되시죠? Cause the second I figure it out, he pushes me away.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들렸죠? The second I figure it out 라고 하면 내가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He pushes me away 라고 했으니까 그는 나를 밀어내죠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Push someone away 라고 하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죠. He pushes me away. 그는 나를 밀어내죠. 라는 미션 문장이었어요. And I won't fight for love if you won't meet me halfway. 나는 사랑을 위해서 I won't fight for love. 싸우진 않을 거래요. 애쓰진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If you won't meet me halfway. 자, 조건이 뒤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나와 if you won't meet me halfway.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은, 그쵸, 타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meet someone halfway 라는 표현이 서로 양보하고 노력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뭐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을 위해 굳이 싸우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And I say that I'm through. 그리고 나는 I say that I'm through. 끝났다고 말하죠. But this song's still for you. 하지만 뭐래요? 이 노래는 still for you. 여전히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내 기대가 그렇게도 높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All I want is love that lasts.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That lasts. 오래 지속되는 사랑일 뿐이에요. Is all I want too much to ask?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도 지나친 부탁인가요? 그리도 큰 욕심인가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Is

I want too much to ask? Is it something wrong with me? 아, 그러면서 이런 질문까지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문제라도 있나요? Is it something wrong with me? All I want is a good guy.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내 기대가 그렇게도 높나요?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그렇게나 기대가 높은 건가요?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하죠. But what can I say?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What can I say?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 라고 직역하기보다는 뭘 더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All I have is myself at the end of the day. 자, at the end of the day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의 끝에 라고 직역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혹은 결국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All I have is myself 라고 했잖아요. 결국 내가 가진 건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But shouldn't that be enough for me? 근데 나에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메시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Olivia Rodrigo의 All I Want.

0: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He's perfect on paper. 맞아요. He's perfect on paper 이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He looks perfect on the outside. 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말을 해도 괜찮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완벽해 보여. He looks perfect on the outside. He seems like the perfect guy. 네, 이 말과도 통하겠네요. 두 번째, 그는 나를 밀어내죠. He pushes me away. 기억하고 계시죠? He shuts me out.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고, He keeps his distance. 이 말과도 통하겠네요. 거리를 유지한다, 뭐 거리를 둔다라는 상황일 테니까. 세 번째, 내 기대가 그렇게도 높나요?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라는 표현으로 들어봤습니다. Am I expecting too much? 좀 더 쉬운 버전이겠죠? Are my standards too high? 이처럼 기대감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 expectations 이 표현도 쓸 수 있지만 standards 라는 표현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He's perfect on paper. He's perfect on paper. He's perfect on paper. 두 번째, 그는 나를 밀어내죠. He pushes me away. He pushes me away. He pushes me away. 세 번째, 내 기대가 그렇게도 높나요?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네, 이렇게 다양한 리듬을 자유자재로 타보시면서 영어 문장도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1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댄스 신곳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미숙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매미들이 짝짓기를 해야 하는 시기인가 봐요. 엄청 울어대고 있네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신청합니다. 매미들이 짝짓기 할 때 우는 거예요? 살짝 신박한 그런 의견인데 아무튼 아 저 이제 매미 소리 들을 때마다 미숙님 문자 생각날 것 같은데요. 아 신청곡도 조금 이상해요.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아, 매미 소리가 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이제 구애를 할 때 내는 소리라고. 아, 아유, 제가 또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다음은 37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휴가철이지만 저는 취준생이라서 심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우연히 노래를 들었는데 멜로디는 경쾌한데 가사가 청춘들한테 하는 말같이 들려서 울컥했어요.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틀어주심 안 될까요? 아니, 제목부터 뭔가 좀 찡하다.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라는 그 제목이요. 아유, 근데요, 취준생 이 기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기 파이팅 하셔서 원하시는 곳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3716님 신청곡 펭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들려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490님 더운 여름 시원한 냉면이 찰떡이죠.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들으면서 오늘 더위도 식혀보아요 점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냉면이 정말 최고의 메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 메뉴 고민 중이시라면 시원한 냉면 어떠세요? 노래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냉면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미라클 운동러들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0678님께서요. 사랑스러운 딸에게 몸짱이 되는 아빠를 보여주고 싶어서 요즘 매일 새벽에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행복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거 맞으시죠? 0678님. 아니 그나저나 진짜 몸짱 아빠. 몸짱 아빠 좋죠. 그러면 우리 딸의 눈만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몸짱 아빠가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5122님께서는 휴가를 맞이해서 모닝런 하면서 듣습니다. 보통 때는 출근길이라 문자 못 보냈는데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또 셀카를 이렇게 인증샷까지 남겨주셨네요. 휴가인데 조금 쉬고 싶으실 법도 한데 모닝런이라니 역시나 부지런한 우리 사가족분들 이렇게 사진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개해드린 0678님, 5122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도 좋고요.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좀 위험할 수준으로 덥기 때문에 모두 수분 섭취 중요하니까 꼭 수시로 해주시고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1: 허유원님, 약 나왔습니다.
0: 네, 이거 얼마예요?
1: 아, 13,000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네?
1: 염증 있으신가 봐요.
0: 네.
1: 여기 소염 진통제고요. 스테로이드 성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식후 30분 뒤 드시면 됩니다. 물 충분히 많이 마셔주세요.
0: 그러니까 이게 3일치인 거죠?
1: 네네, 3일치요. 아침, 저녁 두 번씩 드시면 됩니다. 속 쓰릴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바로 드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 그 술이나 담배는 안 하시죠?
0: 아, 제가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은 좀 마시긴.
1: 아, 술도 안 좋으니까 약 먹을 동안은 드시지 마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여기 카드 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0: 속이 너무 쓰리네 진짜. 아, 속 쓰려.
2: 야,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뭘 자꾸 배를 붙잡고 있냐. 왜 그래?
0: 아니, 나 속이 진짜 너무 쓰려. 이상하다, 나 어제 과음 안 했는데.
2: 에? 어제 술 먹었어? 얼마나 마셨길래 그러냐 너.
0: 아, 진짜 조금 마셨어. 한 소주 반 병에 맥주 두 잔? 이 정도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이상하다.
2: 그치, 너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지.
0: 아, 일단 약부터 먹어야겠다.
2: 그 무슨 약인데?
0: 아니, 나 속 이거 염증 때문에.
2: 야, 하여튼 진짜 약 먹는 애가 무슨 술을 마셨냐 너는.
0: 아, 이것 때문인가? 아니 사실 어제 약사님이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지 말라 했거든.
2: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너는 진짜. 먹지 말라는데 왜 먹냐 너는. 야, 이제 너가 20대가 아니오. 너 이제 30줄이오. 관리 잘해야 돼.
0: 와, 진짜 그런가 봐. 안 되겠다. 왔다. 나 약국 좀 다녀올게. 누가 나 찾으면은 얘기 좀 잘해줘.
2: 잘한다. 아주 술 먹고 약 먹고 술 먹고 약 먹고 잘하는 짓이다. 훌륭하다, 훌륭해 우리 허유원 씨.
3: 너 멀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 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 우리 목적지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 버섯 제 기자 전부 윅윅 3점 슛.

바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급하지마 yeah, yeah, yeah.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나지마

0: 마. 진짜 다시 하지 마. Yeah, 이번이 마지막. 다시는 하지 마.
1: 릴러 말즈 하지마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 백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하루 지침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손해본 적 있어요?
2: 손해본 적? 손해본 적은 없고 아내가 주로 많이 하죠.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마. 좀 이렇게.
1: 아무래도.
2: 설거지 좀 하지 마.
1: 왜
2: 청소
1: 설거지?
2: 좀 하지 마. 피곤한데 와서 집안일까지 해?
1: 진짜?
2: 라고 뭐 제자랑 좀 해봤습니다.
1: 너무 완벽한 아내다. 근데 그렇게 너무, 하면은
2: 너무 완벽한 아내라고요? 너무 완벽한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2: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저는 이제 아내분이 설거지 하지 말라고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네요.
2: 제가 또 해놓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1: 자기 사람이잖아. 갑자기 얘기 왜 한 거야?
2: 아니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1: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진짜 너무 해서 너무 완벽한 남편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2: 그 왜 술 먹고 약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 얘기죠.
1: 네. 아니 저는 뭐 약 같은 거 잘 드세요. 저는 진짜 병원에도 잘 안 가고 약을 진짜 그러니까 목 관련된 거 아니면은 약을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2: 저도 좀 네. 버텨야 된다.
1: 저도. 이게
2: 내 몸이
1: 이상한...
2: 자가치유가 된다.
1: 저도 그래요.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상한 정말 이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저의 정말 이상한 신념인데 왠지 아플 때마다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되게 나약해질 것 같고
2: 지는 것 같은 뭔가
1: 약에 되게 적응할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면서 내 몸이 강해질 것 같은 전혀 의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 저도 지금 구내염이 난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1: 나도 근데
2: 아직까지
1: 지금.
2: 안 없어졌는데 자꾸 집에서 아내가 빨리 약국 가서 약 사오라고
1: 맞아.
2: 내가 아니야 내일까지 버텨보고 맞아, 지금 맞아.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1: 왜 그럴까요? 저도 진짜 이게 또 제발 좀 병원 좀 가라 약 좀 먹어라 그렇게 버티지 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고집이겠죠.
2: 뭔가 좀 갔다 오는 거 자체가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1: 맞아,
2: 그래서
1: 맞아.
2: 저는 있으면 낫겠지. 아직까지 뭐 크게 아프거나 이런 적이 사실 많이 없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맞은편에 있는 그 아나운서실에서 제 맞은편 자리가 이혜원 아나운서거든요.
1: 우리 단골 손님.
2: 거기는 조금만 아프면 가요. 여기는.
1: 이혜원 아나운서를 추가 게스트로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한 120살까지 살겠어 내가 볼 때.
1: 우리 이혜원 아나운서가 이제 꼼꼼한 성격이고 또 아마 본인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에 영향이 갈까라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저도 약을 안 먹다가 언제 먹냐면 진짜 실제로 방송에 영향을 줄 때.
2: 그때 하루 종일 더빙을 한다고 목이 아예 네. 나간 적이 있잖아요.
1: 네.
2: 그리고 방송에 피해줬죠.
1: 네. 그날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또 무리를 해가지고 선배님이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방송을 4개인가 5개를 소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7시 뉴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제가 KBS 7시 뉴스입니다 담당이거든요. 그 멘트 안 나오는 거예요. MBS 7시 뉴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 그래서 그날 앵커 멘트 하나 하고 그 다음부터 모습이 사라졌어요.
1: 그날 제 파트너이신 우리 김희수 아나운서 김희수 부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7시 뉴스를. 그래서 그 뒤로 목 관련돼서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에 갑니다.
2: 그날 너무 무리했어요.
1: 네.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병원에 가라 하면 가야 되고
2: 맞아요.
1: 건강과 관련해서는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말 좀 들으세요.
2: 알겠어요. 나 설거지 안 하고 이제 청소 안 할게요.
1: 아니 건강과 관련해서는 청소랑 설거지는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철규 아나운서처럼 좀 똥꼬집 부리면서 좀 괜찮겠지 하시면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 병원 가세요.
2: 예, 이따가 병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미리미리.
1: 네, 의사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니까 병원 잘 가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보내드릴게요.
2: 예.
1: 있지의 That's a no-no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2: 안녕히 계세요.

0: 있지 대처 노노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김정태님께서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벌써부터 땀이 나는데 오늘은 또 땀을 얼마야 흘려야 할지 8월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태님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이면은 이게 또 천막 같은 게 있긴 있지만서도 반 정도는 실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정태님도 제가 오늘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위 잘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틈틈이 휴식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물 자주 마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더위, 폭염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심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시작이네요. 8월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님 문자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Our City의 Hot Air Balloon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라 출근길 부담은 조금 덜한 편인데요. 쉬 지치는 날씨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볼게요. 요사이 들어서 가장 수월한 출근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부근 보고 있는데 양방향 오가기 크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통 원활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중동에서 송내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를 못 가서 사고 났는데요. 여의하류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가는데 3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의 야성, 아!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찍 오셨네요. 피곤해 보이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챙길 건 챙기세요. 식사부터 하세요. 언제나 바쁘네요. 정신없어 보여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봐요. 빨리 전화하세요. 참 사는 게 힘겹더라도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늘 옆에서 응원할게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어쩜 노랫말이 우아조 멘트를 갔죠? 우아조를 위해서 만든 멘트 같네요. 저는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을 드셨는지, 여러분은 또 드실 예정이신지 혹은 준비 중이신지 모르겠네요. 강경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이주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2시간 잘 듣겠습니다. 2시간 내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고맙습니다. 안병숙님 아침인데도 더위가 심하네요. 우아조 가족님들 잘 주무셨나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 아침부터 피곤. 그렇죠. 지금 연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058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휴가. 볼일 있어 청주에서 서울로 가는 중에 인사드려요. 덥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또 3832님 어젯밤에 천둥 번개 치면서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려서 농작물에 생기가 돌아요. 보약 같은 비가 참으로 감사하답니다. 사진은 달에예요.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도 뜨겁지만 파이팅 하세요 하고 그 달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정말 사진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하네요. 초록색이 정말 싱그러워요. 아주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달에, 그리고 옆에 초록 잎들도 지금 그 비가 내려가지고 물기가 촉촉하게 젖은 아주 싱그러운 초록초록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희선님 반갑습니다. 출근길 40분 전철 타고 잘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좋아요 하셨네요. 그렇죠. 요즘에 대중교통이라든가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이 가장 시원하고 좋죠. 저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오는 길까지는 좀 너무 더웠는데 스튜디오 안에서 시원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내가 꿈꾸는 휴가입니다. 이런 휴가를 보내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분 좋은 상상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여기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구본승의 너 하나만을 위해, 유정석의 질풍가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휴가를 보내고 싶은지 여러분이 꿈꾸는 휴가 보내주세요. 황금숙님은 지금 휴가를 떠나고 계시는군요. 좋은 아침, 오늘도 괜찮은 하루 시작해요. 지금 휴가 떠나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으로요. 강희준 기사님,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아, 강희준 기사님께서 운전하고 계신가요? 그 예전에 유행어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강기사 운전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또 2133님, 지금 일산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여행 가시는 중이라고요? 어머, 황금숙님과 2133님 거기서 만나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아조를 통해서 어떻게 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2133님은 근데 태백 친구분을 만나러 가시나 봐요. 태백 친구는 고기를 못 먹어서 항상 풀만 뜯어 먹어요. 이번 휴가엔 함께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아, 이 고기와 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있을까요? 그런 메뉴가 있으려나? 좀 같이 협의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9580님, 휴가 3일차 루튼이 있어서인지 5시부터 말똥말똥,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하셨네요. 야, 휴가 때도 5시에 일어나신다고요? 습관이 무섭네요.

근데 정말 덥죠. 더위에 지금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야외 활동도 조금 자제하시고요. 수분 섭취나 휴식 또 챙기시고 외부 활동 어쩔 수 없이 하셔야 하는 분들은 건강 수칙 아시죠? 틈틈이 쉬시면서 수분 섭취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간 서쪽 지역들은 소나기 소식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더위가 좀 식혀질지 모르겠네요. 같이 노래 듣죠. 아이비의 이럴 거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포천에 사는 친척 언니 집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던 날, 언니 집 앞 계곡에서 찍은 사진. 고무처럼 부드러운 재질에 구멍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망설임 없이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우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닿자마자 온몸을 끈적이게 만드는 더위가 싹 가신다. 사람도 거의 없어서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짙은 녹음과 그늘이 나를 감싸는 공간에서 발을 담그고 멍하니 앉아있는다.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말 그대로 피서를 즐기다가 계곡 커다란 바위에 발을 척하니 얹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085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계곡물에 그 발 담그는 상상만 해도 시원해지죠. 박신홍님, 상상만으로도 시원하네요. 여름엔 계곡만한 곳이 없죠. 그러니까요. 또 이현주님도 계곡은 발만 담가도 머리 끝까지 소름 돋죠. 그 기분 잠시라도 느껴보고 파요. 이렇게 같이 상상하시면 되죠. 또 허승희님, 그곳에서 잠수하고 싶네요. 그 찬물에 잠수까지 하면 머리가 얼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0853님이 이렇게 사연도 주셨어요. 계곡물 소리와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풍경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루였어요. 하고 이렇게 사연도 주셨습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라도 진짜 그 상상만으로도 순간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죠.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마음에 남은 그 장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1272님은 먹을거리로 이 더위를 이기시려나 봐요. 아침부터 열무국수 먹고 싶다는 생각에 김치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식구인데 이왕 하는 거 나눠 먹자 마음 먹고 열무 4단, 얼갈이 2단 주문했는데 손질하다 보니 양이 많네요. 아유, 아침부터 분주하시겠어요. 열무도 얼갈이도 그렇고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야, 나중에 열무 비빔밥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맛있겠고, 뭐 열무국수도 물도 그렇고 비빔으로도 먹을 수 있고, 아주 요리조리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2064님, 굿모닝입니다. 경아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요즘 한국사 자격증 공부한다고 바빴어요. 특히 마음이요. 일요일 시험인데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혹시 공기업이나 어떤 공무원 준비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1234님, 미국 서부 가족여행 디데이 1일 차시래요. 와, 열흘간 4,000km 운전하는 강행군입니다. 거기서도 우아조 사수하겠습니다. 야, 직접 운전하시면 어떤 기사분이신가요? 운전하시는 분은. 일단 안전하게 가서 운전하시고요. 야, 준비 잘 하세요. 너무 두근거리시겠다. 지금 잘 다녀오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우아조 사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풍광 만나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생기시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 같이 노래 듣죠. 이하이, 윤미래의 빨간 립스틱, 그리고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꿈꾸고 계실까요? 0564님, 경기도 의정부 아내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못 가고 포천에서 농장하는데 지금 고추 딸 때라 고추 따고 있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 따고 새벽이나 저녁에 해야 됩니다. 시원한 바다로 휴가 가고파요. 오, 수확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시겠네요. 5234님,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인데 엄마 휴가라고 애들이 와서 정신없이 돌아서면 밥, 돌밥만 했어요. 오늘은 저도 밥을 편히 먹을 수 있는 호캉스를 가고 싶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아우, 손 좀 놓고 편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으련만. 김유진님, 혼자 배낭 하나 메고 나 홀로 해외여행이요. 나이 먹을수록 새로운 도전이 점점 없는데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해냈다는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꼭이요. 0996님, 동물원을 제일 좋아하는 귀여운 아들을 위해 동물원 오픈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싶어요. 요즘 동물들은 더위 어떻게 이기고 있나 모르겠네요. 오경희님, 제가 원하는 휴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앉아서 라면 한 그릇 먹는 거예요. 소박하죠? 저희 가족 휴가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꿈꿔보고 싶네요. 아까 일상 한 코스에서 같이 상상해 보셨을까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카일리 미노그가 부릅니다. The Locomotion.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4분입니다. 2102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3년차 부부예요. 오늘 단둘이 휴가 갔는데 출근하는 딸이 싸우지 말고 다녀오라 했는데 출발부터 티격태격 중이네요. 이 휴가 괜찮을까요? 뭘로 티격태격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마법의 커피를 드릴 테니까요. 좀 티격태격 할 것 같아 싶으시면 얼른 두 분이서 시원한 아아 드시면서 머리를 식히고 즐거운 여행을 하십시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전난영님, 경아님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경아님이 축하해 주세요. 전난영님 오늘 생일이랍니다. 우아족 가족분들이 다 축하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0481님 어제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한 가지 빼먹었다고 오늘 다시 오라고 해서 지금 건강검진 빼먹은 거 받으러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이걸 빼먹었지? 그런데 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면 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빼먹은 건 아니겠죠? 아유, 오늘 잘 다녀오십시오. FT 아일랜드의 노래 들을게요. 천둥.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커피와 노래 선물 받으시죠?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면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정복숙님은 올해 친구들과 이색 카페 도장 깨기 중이시라고요. 인테리어 좋은 카페, 뷰 좋은 카페, 무한 리필 카페, 너무 좋은 카페가 많다고. 그럼요. 일단은 시원하고요. 요즘은 인테리어를 워낙 잘하는 곳이 많아서 또 공간 즐기는 재미도 있고 카페에서 즐기는 바캉스니까 카캉스라고 해야 하나요? 제대로 즐기시길요. 1부 끝곡으로 원타임의 Without You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출근길은 무난한 편입니다. 평소 막혔던 곳들도 수월한 곳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목포 쪽에서 통 원활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는데요. 기흥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는데요. 반포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행주에서 성산대교,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짠!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진주의 난 괜찮아 입니다. 진주는 가창력 뛰어난 가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경상남도의 시 이름이기도 하죠. 여기서 진주시 퀴즈! 진주시의 마스코트로 하모가 있습니다. 하모는 진양호와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인데요. 액세서리로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죠. 어떤 목걸이일까요? 보석이에요. 1번 진주 목걸이, 2번 숙주 목걸이, 3번 매주 목걸이.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진주시 마스코트인 하모는 어떤 목걸이를 하고 있을까요? 1번 진주 목걸이, 2번 숙주 목걸이, 3번 매주 목걸이.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5: 이 노래 다 알지? 진주의 난 괜찮아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진주시 마스코트인 하모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오늘의 정답 1번 진주 목걸이죠. 그 하모 마스코트 혹시 보셨나요? 머리에 흰 조개 껍데기를 모자처럼 이렇게 하나 올려서 쓰고 있는,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푸른빛의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랍니다. 5882님 1번이요. 더운데 진주시 노래 시원하네요. 아, 그렇죠. 1107님 1번 진주 목걸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7959님 1번 진주 목걸이용, 바로 제가 진주 강씨입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네요. 6909님 1번 진주 목걸이요. 둘째 공군 훈련소 때문에 처음 가본 진주였는데 아담하고 자연이 예쁜 도시였어요. 그렇군요. 저 진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2175님 1번 진주, 지금 휴가 가는 중인데 엄마가 보내보래요. 누구 문자가 읽힐지 내기했어요. 2175님이 읽으셨다. 박지민님 우리 지역 하모 인형에 걸려가 있는 것은, 우리 지역 하모 인형에 걸려가 있는 것은 진주입니다. 진주 많이 놀러 오이소. 진주에서 바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많은 진주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김진경님이 여행 계획 있으시네요. 경아님, 저희 부부는 내일부터 푸꾸옥으로 휴가 가는데 문제는 아들 부부, 손주 둘, 조카, 처제 8명이 가요. 가서 손주들만 보고 오는 건 아닌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하셨네요. 푸꾸옥,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하는

정보를 저도 찾아보았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요새 그 베트남 거기 북극으로 여행을 가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도 사진으로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하고 둘러봤거든요. 손주가 많이 어린가요? 그래도 어른들이 많이 가니까 같이 챙기시길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같이 노래 듣죠.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이어지는 곡은 다비치의 타임캡슐.

더운에 빛이 나는 너에게 다비치의 타임캡슐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아까 그 진주의 하모 캐릭터 우리 만나봤잖아요. 이현주 님이 광양시 캐릭터는 KBS 콩이랑 비슷해요. 매돌이 초록색에 눈은 점 두 개 하셨네요. 광양이 매화, 매실이 유명하니까 그 매실로 아마 만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지역의 그 캐릭터들 다 아세요? 이거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거의 다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저는 얼른 지금 생각나는 게 확실한 건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지금 여의도 기준이니까 영등포구는 약간 물방울을 형상화한 것 같은 영농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대문구 구정 소식을 직접 녹음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 캐릭터를 알게 됐거든요. 서대문구는 까치예요. 까치. 그래서 이름이 서대문구의 까치여서 서치거든요. 좀 중의적으로 이름도 참 잘 짓지 않았나요? 서치 하면 검색하는, 검색 잘하는 똘똘한 까치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아주 예쁘고 귀엽고 또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답니다. 많이 사용되고 또 자주 보고 하면 애정도 갖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광양시는 매돌이네요. 6944님, 가게 휴무라 신랑이랑 영화 보러 갑니다. 9시 예약인데 굼벵이처럼 느려요.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좋은 영화 보러 가시니까 마음의 온도는 조금 낮추시고요. 보통 요즘에는 10분 정도 광고 시간이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 신랑분이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김서연님 오늘은 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외근 나가서 저 혼자 있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 이렇게 이러면 좋겠네요. 신나서 보내주셨네요. 지금 그 공간에 우아조가 울려 퍼지고 있나요? 0528님 기차 타고 평택에서 울산 가고 계신다고요? 양프리카 양산이 연일 최고 온도를 갱신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니라서요. 업무차 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기차 타니 기분은 좀 납니다. 하셨네요. 업무 잘 보고 오시고요. 정말 이 더위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 태풍 돌핀이 이번 주 주말에야 좀 그 경로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는 하던데 이게 중국 쪽으로 가면 비 한 방울 없이 무더위가 더 지속된다고 하고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한 10일 정도가 가장 좀 더위가 심해질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이 태풍 경로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들이에요. 오늘 꼭 이 노래 두 분 신청곡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윤인숙 님이 경사는 아침부터 쨍합니다. 시원하게 모노의 파라다이스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김민정 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청하와 크리스토퍼의 When I Get Old 들으셨고요.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33분입니다. 지역의 그 마스코트 말씀을 좀 드렸더니 김은정님이 시흥 씨는 해로 토로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해로 토로가 바다거북, 육지거북이라고. 아우 이름 귀엽네요. 바다거북이니까 해로, 육지거북이니까 아마 흑토자를 썼겠죠. 토로. 6094님. 우리 수원이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수원에 계시면서 수원이 캐릭터를 소개해 주셨네요. 보니까 수원 청개구리가 고유종인가 봐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로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네요. 5603님, 상주는

감돌이 감순이가 캐릭터라고요. 감돌이 감순이 너무 귀여워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그 캐릭터 입 모양이 오물오물하면서 감 많이 먹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요. 3123님, 언니 저희 화성시요 도서관에 있어서 같이 찍었어요. 귀엽죠? 하고 아마 아드님인가 봐요. 같이 그 캐릭터와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코리아 케라톱스 이름이 코리오라고 하는 공룡 캐릭터네요. 화성시의 대표 마스코트는. 또 373호님은 도봉구는 은봉이 학봉이입니다 하면서, 아,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은봉이는 은행나무, 학봉이는 학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은봉이는 은행잎을 머리에 달고 있고요. 학봉이는 그학 머리 쪽에 붉은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똑같은 부위에 붉은색이 이렇게 있네요. 또 박용수님, 구리시 마스코트 이름? 와구리입니다. 너구리죠. 이 구리시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와구리는 구리에 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 재밌네요. 와, 구리. 아, 이렇게 특색들이 이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디자인 자체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참 귀엽고 의미도 있고 좋은데요. 아, 근데 캐릭터보다 여러분이 더 귀여워요. 뭔가 내 자식이에요 하면서 캐릭터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구경시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 모두 감사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김신우의 귀걸이사.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 하고 계세요. 야, 내 자식 자랑하고 하는 그 마음에 어머 우리 집 자식도 질 수 없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 마스코트 자랑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어머 양은정님. 내 자식 핸섭이는 차별받았어. 애아빠가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애아빠 부천시장님이시라고. 부천은요. 이름이 마스코트 이름이 부천 핸섭이래요. 그래서 그 부천 핸섭 마스코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여러분들 락 페스티벌이나 뭐 이렇게 무대 공연 같은 데서 신나서

왜손 올리면서 막 호응하잖아요. 그때 그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펴고 가운데 손가락들은 다 접어서 막 위로 이렇게 팔 올려가지고 호응하는 거 있죠? 그손 모양 자체로 마스코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푸처 핸섭이 아니라 부천 핸섭. 정말 굉장히 센스가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화좀 거두셨나요? 2646님은 중간부터 들었더니 가평은 잣돌입니다 하고 또 자랑해 주셨어요. 가평 잣 유명하죠. 잣이 많고 유명했는데 이젠 잣이 귀해요. 어머 그런가요?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잣 모양으로 머리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뾰족한 부분이 머리 꼭대기 쪽으로 가 있고 볼 부분은 얼굴 부분은 통통한 귀여운 잣돌이가 아마 지금 여기 주민센터나 어떤 공공기관인 것 같네요. 잣돌이를 이용해서 만든 아주 다양한 디자인이 유리창에 쭉 이렇게 붙어 있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또 이동수님, 우리 동네는 온천이 유명해서 이러면 아시겠나요? 온천 유명한 지역? 캐릭터도 온양이와 온궁이입니다. 더운 날도 온천물에 지지고 나면 시원해져요. 충남 온양입니다 하고 자랑해 주셨어요. 온양이 온궁이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이 이렇게 드러나죠. 여러분 자식 사랑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양은정님 신청곡이에요. 악뮤 아이유의 낙하. 그리고 범진호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이 노래는 저를 위한 노래인가요? 도구의 경화의 하루.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사고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드릴게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정릉 램프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제 램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 쪽으로 답답한데요. 강변문로 구리 쪽 진출 램프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은 정체입니다.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의 소통 내내 원활합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보니까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지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